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원하는 바에 계속 쫓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에게 포기하지 말자가 아니라 포기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력을 응원하면서 결단력에 힘을 보태줄 두 가지의 귀한 선물 준비했어요. 자, 영적 면역력을 높여줄, 그리고 선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두 가지의 영적 보약, 영양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열어나가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어요. 자, 오늘도 성경말씀 네 구절 준비했습니다. 한 구절도 아니고 두 구절도 아니고 네 구절 준비했어요. 네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 구절들이 준비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께 선포했던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그들의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 네, 우리도 과감하게 선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또 준비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신뢰하면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기를, 이 불의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또 준비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우리 신령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아멘. 참 소망이 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아시거니와 사람의 길이, 우리의 행사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걸음을 지도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역대하 7장 14절, 이사야 55장 7절, 잠언 3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이렇게 네 개의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정말 그냥 기념품처럼 받고만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전해드리는 목적은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고 또 선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읽으시고 뭐 가능하시면 선포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계속해서 꺼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견고하게 세울 뿐 아니라 안전하게 또 지킬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 성경 구절 선정했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

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 마치기 전까지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샵 9330번 씨앗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확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했더란 오늘의 기도문. 자, 역시 파트너가 없으니까 혼자 하기가 벅차긴 하네요. 자, 박은영 집사님께서는 매주 수요일은 저 혼자 진행하는 날이다 보니까 오늘은 파트너가 없이 진행해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기도문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겁니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 보내드릴 거고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두 글자입니다. 오늘 키워드 두 글자고 정확하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타가 조금 다소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잘 들으시고 오타 없이 키워드를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키워드가 두 글자인데 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영어로도 좀 표현이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글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글자 중에 이제 마지막 글자가 림자입니다. 림자. 혹시 벌써 감이 오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림자로 끝나요. 림자로 끝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한글로 본다면 동사를 좀 명사형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강렬하게 좀 단서를 드리면 여러분 꿈 아시죠? 꿈. 꿈을 영어로 그렇습니다. 네, 꿈을 영어로 한 것. 네, 그렇다고 영어로 이제 알파벳으로 막 써서 키워드 남기지 마시고요. 한글로 두 글자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것을 좀 건네드린다. 네, 이런 표현, 내어드린다. 라는 식으로 또 한글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이제 감을 조금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두 글자는요, 바로 드림입니다. 드림. 그러니까 뭐 농구 드림팀 할 때 그 드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할 때 그 드림이니까. 네, 오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드림, 네, 드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시고 기도문 받으실 동안 또 선물 챙겨가실 동안에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찬양 준비했어요. 호산나 인터그리티의 귀한 찬양, 선포의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더 솔리드 락.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드림이고요. 자, 오늘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 멋진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The Solid Rock. 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힘찬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하늘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한 삶이 결국 절망이며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가 느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오늘 하루 틈틈이 꺼내서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씨앗 메시지 네 구절 중에 또 위에 두 구절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자, 아무튼 오늘 두 가지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씨앗 이미지. 자,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도문 키워드가 드림이죠. 드림. 네, 꿈을 영어로 했을 때 드림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 때 드림이니까,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드림, 네, 드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막 읽고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 찬양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ove Never Fails.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이어스의 음성으로 듣고 오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그리고 충주 지역 FM 104.

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원래 한 곡을 전해드린다는 것이 아, 이 감격에 좀 취해서 이 찬양의 감동 가운데 계속해서 이 찬양을 더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한 곡을 더 들려드렸습니다. 먼저는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이어스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임재청의 그 크신 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안호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자병법 또 진행되는 날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귀한 메시지 기대하면서 이 사랑이 들한 방송 또 함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드림이죠. 드림이고요. 또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찬양 한 곡 나누고 와서요. 안호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자병법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그 가사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2절 가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자,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에 담긴 말씀 구절들이 막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라이트 워십의 음성으로 듣고 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승리 방정식을 찾아봅니다. 신앙은 물론이고 삶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안호성 목사와 함께하는 백전불패 신자병법.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삶의 무기력함은 활력으로 바뀌고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패배를 넘어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매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그야말로 아주 뜨겁게 전해주실 분을 오늘 모셔야 할 텐데, 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안호성 목사님께서 오늘 대한민국 국회 조찬 기도회에 강사로 초청이 되셔서 국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사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방송가족분들께 가슴 깊이 죄송하다라는 이 마음을 잘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대신에 방송가족분들을 향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또 미리 녹음해서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녹음된 음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들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슬기로운 성도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안호성 목사님께서는 이 현장에 함께하진 않지만 그 현장에 함께할 때 이상의 큰 은혜와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안호성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 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물맷돌 중앙교회 안호성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슬기로운 부부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와 결혼한 지 2개월 된 부부,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된 부부와 20년 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부부, 결혼한 지 2개월 된 부부, 결혼한 지 2년 된 부부, 결혼한 지 20년이나 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서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커플은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일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가 바로 서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며, 오늘도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어떤 부분에 트러블이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은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살붙이고 살아온 20년 된 부부가 서로를 가장 잘 알 줄 알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2주 차밖에 안 된 부부가 서로가 원하고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서로가 꺼리고 서로가 지금 호기심 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먹고 싶은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맞추더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결혼 생활 오래 했다고 서로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에 대해서 결혼한 지 오래 될수록

서로를 다 안다고, 잘 안다고 착각하는 허점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부부 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고 있어요. 작가 본인은 남편과의 삶 속에서 둘 다 생활에 쫓기면서 너무 지쳐 집에 오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일단 쉬고 싶어 했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100분 다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더 이상 서로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불만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 작가의 국한된 얘기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기혼자들의 자신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20년 된 부부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상대방을 잘 안다고, 자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고, 아니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곳에서 부부의 갈등과 모든 문제와 비극은 시작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대요. 그러니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서 자꾸 알려줘야 한대요. 하고 싶은 말을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두는 대신 그 말을 자꾸 상대방에게 꺼내놓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알아주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여보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사고 싶어, 여보 나 이런 말은 좀 듣기 싫고 불편해, 당신 이런 행동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 이럴 때 조금 서럽고 외로웠어,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계속해서 서로에게 표현해줘야 되고 또 절대로 나는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고 자꾸 질문하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대에 쫓겨 내가 그것을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실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좋아하지도 실제로 행복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도 나를 죽을 때까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어찌 상대방을 다 알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나를 알려주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부부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슬기로운 부부생활이 아닐까, 슬기로운 부부생활의 비결이 아닐까 싶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슬기로운 부부생활의 시작은 서로를 잘 안다고, 이제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이 슬기로운 부부생활의 비결이라면 우리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비결도 또한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즉 오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대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 나한테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쩌지? 모든 행동과 결정과 선택과 반응이 오늘도 상황 대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상황대로, 형편대로, 감정대로, 관계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아침 저녁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오늘 계획을 궁금해하고 오늘도 질문하고 알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하며 오늘도 서로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때 모든 부부의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직자가 되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신앙생활 한 지 이제 오래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 다 안다고 착각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예배에 대한 설렘도 없고 이제 능숙한 종교생활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야 돼요. 주야로 어떤 행동과 선택을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정말 상황이 될까 안 될까 가능성이 있나 없나 확률이 있나 없나 이런 논리로 이런 계산으로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일일까?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 일 아닐까? 아무리 유익이 있고 내 감정이 끌리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내가 많은 것들을 잃을지라도 외로운 길을 걷게 될지라도 그것들을 피할 줄 아는 자가 되고 또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그 일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내 사역과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비결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세상 굴러간 대로 세상의 탕류대로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대로 그냥 휩쓸려 살지 말고 이 세대 상황 처지 형편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뭐하래요?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 건강함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에요. 옛날에 정말 이 휴대전화가 없는 시절에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그 여학생의 집 전화번호 하나 알기 위해서 돈도 없는 그 시절에 공중전화 박스에 정말 들어가서 그 전화번호 책을 막 뒤적거리면서 그 성씨에 그 동네에 정말 전화 다 해보다가 누구네 집이죠? 아니요. 또 누구네 집이죠? 아니요. 그러다가 네 맞는데요 하면 가슴이 터질 듯 뛰어서 그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행복해했던 전화번호만 알아도 그렇게 행복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짝사랑에 혈액형만 알아도 그렇게 행복했잖아요. 아 혈액형이 뭐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네 개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데도 짝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사랑하는 이의 혈액형만 알아도 행복했던 그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요즘에 MBTI인가요? 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신부라 부르시며 사랑한다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나 교회 오래 다니시 이제는 됐다.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도 그렇게 무미건조한 비극의 시작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설레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오늘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고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것이 부담이요, 그것이 정말 꾸역꾸역 의무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부 생활의 비극은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며,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서도 나는 다 알고 있고, 뭔가 다 이해하고 있느냐 착각하며 오늘도 내 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종교 의식, 종교 행위자라면 오늘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그 뜨거운 첫사랑으로 회복되어 주님께로 나오실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호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백전불패 신자병법. 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자 열망이 되면 좋겠고요. 그 마음이 우리 삶을 옳은 데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자, 흐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아이자야 61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여러분의 열망이, 그 바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를 쓰고 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대전극동방송 사역에 와서 닿기를 바랍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2026년 올해 청주와 충주 그리고 충북까지 방송 권역이 확대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자 하는 저희 대전극동방송의 의지에 여러분께서 공감해 주시고 귀한 동참을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연금 100만원이고요 300명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동참과 헌신으로 대전극동방송이 마주한 2026년이라는 고개를 은혜 가운데 거뜬히 넘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키워드가 드림이죠. 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키워드 잘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 네 구절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흐르고 있는 찬양, 찬송가 찬양 준비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 저는 2부 시간 특별한 코너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2부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10일 수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 노트. 누군가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담요와 같다. 끌어당기면 발끝이 춥고 밑으로 내리면 어깨가 서늘하다. 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말에 한 줄을 더 적어놓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은 담요와 같다. 끌어당기면 발끝이 춥고 밑으로 내리면 어깨가 서늘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담요는 우리 삶을 넉넉히 덮고도 남는 커다란 이불이 된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부재한 그 짧은 담요 속에서 덜덜 떠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주님의 그 넉넉한 이불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가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해드란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사랑해드란에서 준비한 두 가지의 선물이죠. 네, 두 가지의 영적 영양제. 어김없이 여러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씨앗, 씨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이 담겨있는 말씀 씨앗 이미지 여러분께 링크로 전해드립니다.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네, 아무튼 그 이미지 잘 확인하시면서 틈날 때마다 꺼내서 선포하시고 또 낭독하시고 읽고 하시면서 삶의 방향을 잘 잡아나가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키워드, 기도문 키워드가 바로 드림입니다. 드림.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할 때 드림. 그리고 꿈을 의미하는 영단어가 바로 드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드림이니까 샵 9330번으로 드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기도문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9330번 씨앗, 네, 드림, 네, 각각 문자를 남겨주셔야 두 가지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키워드 잘 참고해주시고 드림 그리고 씨앗 문자 주시고, 네, 두 가지의 영적 보약 든든히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대전 극동방송에서 이 기도원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0분의 이 소중한 이제 후원자 제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 한 해 이제 대전 극동방송의 방송 권역이 이 청주와 또 충주, 이 충북 지역까지 확장이 됐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귀한 동행을 함께 해주실, 물질적으로 동행을 함께 해주실 분들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신다면 샵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사랑해드란 2부 순서, 오늘 특별한 또 찬양 관련 코너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풍성한 찬양의 감동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방송 끝까지 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 찬양 한 곡 나누고 와서요, 여러분과 함께 그 찬양의 풍성한 교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만유의 주제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듣고 와서 그 베일에 가려진 코너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신선한 찬양의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드란 찬양 발굴단. 자, 오늘도 많은 찬양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 귀에 채 닿지 못하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사랑의 드란 시간에서는 이 찬양들을 한 곡이라도 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코너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깜짝 선물처럼 여러분께 선보이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교계에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그저 찬양을 들으시고 신선한 감동과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들은요, 모두 친절하게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시 내가 들어보고 싶다, 혹은 다른 사람과 이 찬양의 감동을 나누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링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 네, 우물정 9330번으로 발굴, 네,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찬양 다시 들으실 수 있는 영상 링크 주소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네, 어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어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그냥 실시간 채팅에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동일하게 영상 링크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섯 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한 곡 한 곡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찬양은요, 히스플랜입니다. 히스플랜 너무 잘 아시죠?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으로 교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그런 팀인데, 이 히스플랜이 굉장히 세련된 소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팀이에요. 굉장히 좀 트렌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5월 29일이었습니다. 5월 29일에 사랑을 퍼뜨리자 라는 제목의 찬양을 발매를 했는데, 이 찬양은 영상으로 보시면 더더욱 큰 보는 재미가 있어요. 뮤직비디오를 직접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 찬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들었을 때 더더욱 좋아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도 굉장히 좀 그런 방향으로 작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밝은 에너지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기쁨으로 또 에너지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찬양 발굴단의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찬양입니다. His Plan, 사랑을 퍼뜨리자. 이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네, 찬양 발굴단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히스플랜의 사랑을 퍼뜨리자. 아,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그리고 굉장히 찬양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운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찬양 발굴단 뭔가 다양한 찬양들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첫 곡으로 히스플랜의 사랑을 퍼뜨리자 이 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찬양 발굴단에서 소개해드리는 찬양들 모두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발굴, 네,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답장으로 찬양 영상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두 번째 곡은 이 고혜정 씨의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이 제목부터가 참 의미심장하죠.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 네, 참고로 이 찬양은 아이가 이제 이 고혜정 씨의 아이가 굉장히 어리다고 해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가 등원할 때 이제 어머니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린이집에 등원을 한다고 하는데 등원할 때 이제 아이를 향해서 이제 좋은 하루가 되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덩달아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항상 나는 왜 좋은 하루가 돼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하루를 위해서는 왜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왜 안부를 그렇게 여쭤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이라는 곡인데 이 곡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굉장히 또 따뜻해요. 사실은 이 찬양 발굴단에서 가장 먼저 선정했던 곡이었어요. 다섯 곡 중에. 꼭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찬양이랄까요? 아무튼 이 찬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아무튼 고혜정 씨의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 그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네, 고회정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 오늘 찬양 발굴단의 두 번째 곡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아,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루가 정말 더더욱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이 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아, 보기에 좋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하루를 좀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도의 삶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랑의 뜰한 오늘 수요일 특별 코너입니다. 찬양 발굴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찬양 발굴단 앞서서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요, 라희입니다. 작곡가 라희가 이제 작사 작곡한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찬양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 곡은 옹기장이가 불렀어요. 곡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밝고 경쾌한 멜로디인데 옹기장이만의 그 특유의 묵직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화음이 좋다 보니까 이 풍성한 사운드로 여러분께

감동을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은 참고로 6월 1일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네, 따끈따끈한 찬양입니다. 아직 발매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찬양인데, 자,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가사는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이 성경 구절을 모티브로 작사된 귀한 찬양인데, 자,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가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라희의 또 옹기장이가 불렀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찬양 발굴단의 세 번째 찬양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옹기장이었습니다. 네, 라희가 작사 작곡했고요.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고로 이 찬양은 영상으로 보면 이 옹기장의 멤버들이 정말 행복하게 찬양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찬양 발굴단에서 소개해드리는 찬양들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오늘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뭐 다른 이들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발굴, 네,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번째 찬양, 오늘 다섯 곡 준비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 찬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섯 곡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매된 찬양입니다. 자, 언제 발매가 됐느냐? 바로 6월 8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이틀 전에 발매된 그런 곡이에요. 기프티드, 뭐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요즘 너무나도 많이 교계적으로 불리고 있는 찬양이죠.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래서 요즘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인지도를 많이 넓히고 있는 그런 찬양사역팀인데 이 기프티드가 발매한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이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참고로 재즈 피아니스트인 송영주, 정말 많은 찬양사역자들과 협업을 했던 그리고 감각적인 연주로 정평이 나있는 이 송영주 피아니스트가 함께 협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주 씨의 피아노 반주가 이 곡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그 찬양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기프티드가 이틀 전에 발매한 찬양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들으시죠.

네, 찬양 발굴단의 오늘 소개해드린 네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기프티드, 예,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찬양이었어요. 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이 한숨 소리까지 이 찬양의 멜로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링크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발굴, 네,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사랑의 뜨란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찬양은요, 우리의 천국이라는 박진후 씨의 찬양입니다. 자, 참고로 이 곡은 지난번에 찬양 발굴단이 진행될 때 발굴단이 끝나고 나서 살짝 전해드리는 찬양으로 좀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곡은 천국 소망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가사와 또 멜로디로 엮었다고 하는데,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밝고 또 희망 가득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방송 키워드는 드림이죠. 드림.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드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여러분께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원의 300용사,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을 함께 좀 책임져주시고 앞서서 이끌어주실 귀한 후원자를 저희가 좀 찾고 있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샵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직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차

성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 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자활시설 야곱의 집에서 오는 6월 14일 주일 낮 12시 제2회 건물 마련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재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해진 야곱의 집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실 분은 야곱의 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성경

0: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임을 알기에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으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표준새 번역 성경에는 좀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는 신앙이 되어서 큰 상을 받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데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

0: 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소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떤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우리 모두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찔린 이유는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께서 상하신 이유는 나의 죄악을 인함이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나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고 한 교훈의 본을 내가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본래 죄의 종이었던 나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속물로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말씀도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며 성소와 참장막에서 모든 자를 부리는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81-5585번, 581-5585번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나 02-828-9000번

0: 1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서 해외 선교지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비를 원화 기준으로 송금하다 보니 현지 선교사들이 막대한 환차 손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1: 해외 선교 현장에서는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던 사역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통 분담 체계 마련과 선교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태국에서 사역 중인 최승근 선교사는 최근 고환율로 인해 선교비가 현지에서 자동으로 20에서 30% 가까이 삭감되고 있다며 선교사들의 극심한 재정적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회 역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제도를 가동하고 있으나 급박한 환율 변동성을 완전히 방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 반포교회와 전북 정읍 성광교회 등 일부 교회들은 선교지를 먼저 배려한다는 원칙 아래 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한 달러화 송금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는 한국교회들의 한시적인 달러 기준 선교비 보전을 당부하는 한편 선교사들 역시 이번 위기를 선교비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선교사는 큰 재정이 필요한 과시성 건축이나 장학 프로젝트를 과감히 중단하고 현지 교단과 협력하는 동반자 선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가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향해 일방적인 시혜와 지원을 베풀던 과거의 선교 방식에서 탈피해 이들로부터 북한을 배우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인 뉴코리아 교회 정현식 목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탈북민은 북한의 남은 가족과 소통하며 남한 소식을 전하는 통로라며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들을 통해 북한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코리아 교회는 통일 이후 한반도 전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텅 빈 북한 지도위 35개 지역에 115개 십자가를 새겨두고 북한 선교의 11조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목사는 국내 탈북민 교회의 90%가 미자립 상태라며 연대 단체들과 함께 탈북민 목회자들의 최소 한 달 사례비를 보전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내부에서 한국 개신교 초기 의료선교의 역사적 거점이었던 대구 애락원을 총회 사적과 국가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장통합총회역사위원회 전문위원 손산문 목사는 어제 열린 한국교회사 포럼에서 대구 애락원이 선교 초기 한국교회 복음과 교육,

0: 유 선교 전략이 실제로 구현된 유일한 공간이라며 복원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유산협의회 사무총장 윤재현 목사는 총회 사적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사이버 탐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에라곤 측이 총회를 상대로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소유권 분쟁 해결이 선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서울 서현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경 보급이 시급한 몽골 복음화 현장에 몽골어 성경 6,000권을 전달하며 글로벌 말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와 성도 방문팀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대한성서공회와 몽골성서공회와 협력해 준비한 성경 정달식에 동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몽골이 국토에 비해 인구가 흩어져 있어 성경 보급이 쉽지 않다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직접 읽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팀은 투부 지역 세빛교회에서 200km 떨어진 오지에서 찾아온 목회자들을 포함해 총 26개 교회에 성경을 전달했으며 바양호쇼 지역 12가정을 직접 찾아가 키릴 문자로 표기된 성경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서 선교 운동이 이단 세력의 침투를 방어하고 현지 교회 자립을 돕는 말씀 청지기 사역의 모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이규현 목사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어갈 3대 담임 목사 최종 후보로 이현우 행정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이규현 목사는 지난 7일 주일 예배를 통해 10명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논의한 끝에 이현우 목사를 최종 청빙 후보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현우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 동신교회와 미국 얼바인 베델교회를 거쳐 수영로교회에서 다음 세대 디렉터와 행정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수영로교회는 오는 10월 말 공동의회를 열고 청빙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3대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김구 선생님이 지프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걸어가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차를 세워 노인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려도 노인은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차에 태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노인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오래된 상처까지 마음에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4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주셨고 눈물 흘릴 때 품어주셨고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1: FABC

삶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오신 분들의 눈물과 사랑과 수고가 묻어있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인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사역들의 역사를 펼쳐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배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것은 공동체적 역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기에 역사라는 과정을 살피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단면만 보고 무엇인가를 결론 내리듯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건강한 삶의 이야기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느 부분인가를 풍성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으실 텐데요. 복음을 증가하고 또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말못할 사연들,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사연들, 또 내가 섬기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제목 많으실 텐데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누르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번호 나오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시고 들어오셔도 더욱더 생생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직접 통화하면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간단히 기도 제목 좀 적어주시고요. 전화라고 보내주시면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나누는 동안에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0: 아멘. 우리가 약해질 때 외로움과 상실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붙잡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이고요.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거나 직접 통화 원하시면 문자로 전화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세요. 함께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순복음 신당교회 김지훈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먼 걸음 늘 달려오시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삶의 문제 앞에서 낙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에게 그것을 이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믿음이 있어도 그 문제를 이길 만큼 내 믿음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이미 거듭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베드로나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행사하셨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미 가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만큼 강력합니다. 나를 사탄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

0: 자녀 삼을 만큼 크고 강력한 힘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문제 앞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중보를 요청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향하여 단호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를 보는 복된 소망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나는 이미 은혜로 믿음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오늘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내 안에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산이 옮겨지고 강은 갈라지를 지어다 모든 저주가 떠나고 건강과 번영과 형통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회복과 치유가 임할지어다.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의 환난과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지어다.
1: 아멘.
0: 오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사역을 물질로 섬기는 전파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함께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 오늘도 주신 말씀.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3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난치병을 앓고 있어요. 강직성 척추염이 치료되어 건강하게 주님의 일하고 직장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동생과 제가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저의 뜻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목자 대신 예수님께 삶을 맡깁니다. 또 부모님의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허리 디스크, 어깨 파열, 어머니의 소화불량과 손목 터널 증후군 깨끗이 씻김 받고 사명을 건강하게 감당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두가 세워진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또 난치병 치유되어서 동생과 직장 함께 동생과 우리 5732번님 함께 직장 생활할 수 있기를 건강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0: 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1: 아멘.
0: 일으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난치병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난치병이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당장 치료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난치병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것이 난치병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그저 감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질병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아멘.
0: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고와 질병을 거절하고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5732님 속에 역사하고 있는 강직성 척추염은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지금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이 사랑하는 지체에게 임할지어다. 지금 동생과 또 직장을 구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부족함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옵소서.
1: 아멘.
0: 또한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허리 디스크와 어깨 파열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0: 그리고 어머니의 수화불량과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회복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치유되고 강건해야 될 이유가 사명 감당이라는 것을 알고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털고 일어날 지어다. 강건함은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참 많은 고백들이 있으신데요. 우리 5732번님은 목자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능력 되신 예수님,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5735번님의 기도 제목에 놀랍게 응답하시리라 믿음으로 저도 함께 고백합니다. 382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안을 잃고 너무 아픕니다. 수술이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 아프네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 무너짐의 소리가 평안이 깨어지고 아픔의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0: 네, 저희가 주변에서도 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신앙을 잃고 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상처는 우리가 인생 어디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상처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교회라는 이유로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 뿐일 것이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지만 나의 치료자는 오직 주님이시고 나는 교회에서도 사람도 만나지만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크고 아프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 큰 위로와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기도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3825님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안을 잃고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역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교회라는 이유로 그런 상처가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지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힘과 능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내가 너를 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저를 만지셔서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일어나도록 주님 저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주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그곳 놀라우신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상처로 인해서 평안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안을 마음에 평안을 잃으면 참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지요. 오늘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평안, 하늘의 샬롬이 먼저 임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평안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회복을 위해 일어서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3825번님 말로는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힘내십시오.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효성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왕종혁 성도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잠깐 나간 적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주시면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만날 수 없다면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영접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사람을 꼭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 우리 지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영혼 건져 주세요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내용이시네요.

0: 살아가고 난 다음에 기회를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양종혁 성도에게 기회를 좀 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또 우리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우리 이 성도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양종혁 성도의 영혼을 깨우고 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익명으로 오늘 우리 중환자실에 있는 왕종혁 성도를 위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잠깐 나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생명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기대하고 아멘.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얻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이 더딘 이유는 단 한 영혼이라도 아멘. 더 건지기를 아멘. 원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인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 양종혁 성도에게 한 번 더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익명의 기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병실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저의 영혼이 주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빛이 지금 왕종혁 성도를 아멘. 비춰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주께서 저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은 다음에 또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기뻐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530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부가 전립선 암인데 예수님 믿고 고침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제부 씨를 위한 영혼 구원과 또 병든 육체를 놓고 짧은 문자지만 간절한 마음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이 기도 짧은 기도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사정은 뭐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의 삶이 평안하면 주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가난해지면 또 신앙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찾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제부가 지금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을 꼭 만나는 기회로 포착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그 연약함 질병과 육신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5302님 제부를 위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립선 암인데 예수님 믿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의사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멘. 육신의 연약함보다 건강보다 먼저 영혼이 건진받기를 더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제부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 열린 마음, 가난한 마음 안에 예수님 찾아가 주옵소서. 아멘. 저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치료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제부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불신과 어둠의 영은 제거되고 떠나갈 지어다. 아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전립선 암의 모든 악한 질고와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기적의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5302번님의 제부님 되신 분에게 정말 가난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으셨습니다. 받아들일 때 놀라운 또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302번님 끝까지 기도에 손 놓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을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2725

0: 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2월에 대학교 졸업하고 쉬고 있는 아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대상포진이 왔는데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기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컴퓨터 게임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아들을 비틀어주세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좋은 믿음의 동력자 붙여주시고 부모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 요청합니다. 2월에 대학 졸업하고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또 집에 있는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시간도 있을 텐데요. 아마 가장 마음 어려운 사람은 당사자 아들이겠죠, 목사님.
1: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어머니 눈에는 계속 캠프터 게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되나 여러 가지로 찾고 아마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부모님이 또 자녀를 잘 믿어주고 계속 힘내라고 좀 얘기해주고 내가 너를 믿고 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 계속 준다면 이 아들 왜 모르겠어요. 이 부모님 마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요청하신 것처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2725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아직 직장이 없이 쉬고 있습니다. 또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대상포진으로 인한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해내고 무엇보다 기도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아멘. 자식을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 열리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의 마음과 심령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내 인생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확고한 아멘.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붙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님과의 여러 갈등들이 없도록 현명하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가정 우리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아멘. 모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아멘.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눈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또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하셨고 게임하는 아들 보면서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아드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화이팅으로 외칩니다. 83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 방학 중인 아내를 회복시켜주시고 예은이 동현이 항상 함께 주세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내가 믿음 생활 하다가 지금 방학으로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셨어요.
1: 네, 참 뭐 방학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아내의 마음과 심령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남편의 기도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0: 네,
1: 아버지의
0: 그래요.
1: 기도 남편의 기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받으십니다. 오늘 기적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323님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직 다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안타깝습니다.

0: 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한번 아내의 마음과 심령에
1: 도와주세요.
0: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저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니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1: 아멘.
0: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1: 아멘.
0: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임하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1: 아멘.
0: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함께 예.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 예은이 동현이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옵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도하셔서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 아멘.
0: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옵시고
1: 아멘.
0: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명문가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되게 축복하옵소서.
1: 아멘.
0: 남편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외면치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지금은 홀로인 것 같은 우리 8323번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든든한 동력자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음 오늘 정말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8323번님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저도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311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딸의 시험을 합격과 직장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직장생활 잘 적응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또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아파트가 속히 팔릴 때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님의 시험 합격 직장까지 허락하신 것 감사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이렇게 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이런 간증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단지 올려주지 않았을 뿐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올려주신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3116님 중보 기도를 통해 딸의 시험 합격과 또 직장까지 허락하신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1: 아멘.
0: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모든 불안함을 거절하고 주님이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또 아파트가 팔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귀한 시간 인내함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의 때가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가정의 여러 필요를 아시고 보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영광 받으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 따님 축하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욱더 힘차게 직장생활 해나가시기를 바랄게요. 목사님 우리 잠깐 그 뒤에 기도 제목 넘어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좀 뜨겁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좀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참 이 시대에 가장 힘들게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청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현상들도
1: 네.
0: 그렇고 네, 지금 너무나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상황과 환경을 초래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쳐내고 기적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0: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청년들을 물가에 심은 나무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경배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찾아와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청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가뭄이 찾아와도 그 소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시대적인 상황, 여러 사회적인 현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강가에 뿌리를 내렸으므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이며 우리의 무한한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이고 무한한 자원입니다. 주님을 자원 삼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덧입혀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김과 승리가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세상을 이기기 위해 분투하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 휘날리는 복되고 귀한 날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영광과 모든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884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대상자 조순임님, 유방암 수술을 6개월 차, 검진 입원이 내일인데요. 많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평안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9165번님의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재수 중인데 주님이 지혜 주셔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잘 준비하고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8840번님의 기도 제목과 9165번님의 기도 제목 목사님 함께 부탁드립니다.
0: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전도 대상자인 조수님이 유방암 수술 후에 6개월 차 검진 입원이 내일입니다.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지체에게 평안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속히, 지금은 대상자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조수님 귀한 지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번 검진 입원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또 기도의 역사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하나 유고님, 막내 동생 재수 중인데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내고 주님이 주시는 최상의 결과, 최선의 결과로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조순임님 되시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9165번님도 막내 동생을 위한 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네요. 함께 화이팅합니다. 471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에서 정다운 교회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아들 성광이가 시골에서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잘 적응하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다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장애인 사역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또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께서 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0: 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4717님 전주에서 정다운 교회와 또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힘을 달라고 우리 주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옵시고 아멘.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귀한 지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 성광이가 시골에서 기숙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적응하도록 아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성광이의 전 삶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날마다 힘과 능을 더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하며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장애인 사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동하네요. 여러 가지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참 변수가 많은 사역이신데 우리 4727번님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같이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068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전수봉님 정복수님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몇십 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두 분을 불러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 오늘 기도하는 이 날이 정말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되는데 99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시간이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 기도인데 일일이 오늘 다 아뢰지 못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0688님 장인어른 장모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전수봉 정복수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임계점이 채워질 아멘.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전수봉 정복수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 우리 주님께서 꿈속에서라도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누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아뢰지 못했지만 문자를 보내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시작된 줄 믿사오니 아멘. 소망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범사에 믿음이 주는 역사 기적을 누리는 당신의 귀한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0688번님의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정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살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영접할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정말 오늘 마음 활짝 열어놓고 받아주시리라 오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페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희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다하지 못한 기도는 또 내일 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은 순복음 신당교회 김지훈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의 소망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1: 네,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오후

0: 시간도 믿음이 주는 기적과 역사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아멘.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오후 되시기를 바랄게요. 소망의 기도 진행의 홍성이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서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한일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뭐 메뉴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딱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그게 도화선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취직 준비는 잘 돼가는 거지?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살은 언제 뺄 거야? 맨날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고 좀 나가서 뛰면서 운동 좀 하고 그래. 다 너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야, 남들은 다 결혼해서 애만 낳고 잘 사는데 너도 결혼 준비는 하고 있는 거지? 손주는 언제 안겨줄래? 야, 나 아니면 누가 또 너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마디에 숟가락 놓는 소리가 탁 나고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분명히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걱정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건 아빠는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는 거죠. 이 날카로운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뭐 어디 이뿐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부하 직원에게 업무 피드백을 준다고 나름대로 아주 정성껏 조언을 해줍니다. 김 대리 잠깐만 앉아볼래? 김 대리 내가 다 김 대리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이제 다음날 김대리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죠. 답답하다. 사직서 쓰고 싶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비난하려던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라고 옳은 소리를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가요. 하루 평균 인간이 하는 단어가 수만 개에 달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은 점점 많아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통하는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서로의 말에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왜 관계가 깨지는 걸까요? 나는 내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말은 가닿지 못하고 오해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삶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에게나 마음속 깊은 숙제일 줄을 압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말의 문제로 인해 교회가 완전히 뒤집혀졌고 갈라졌던 사건이 기록되어져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본질적인 문제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옳은 말이 삶을 파괴하는 무기로 변하는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대화법이 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마침내 공동체와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성경적 대안은 성경적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인 이 고린도 교회는요, 소위 은사 맛집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온갖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이 넘쳤던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방언이 뭔가요?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한 언어, 신령한 대화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기도할 때에 랄랄라 샬랄라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하늘의 언어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신령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는 거지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자랑하기 위한 방언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을요, 가장 신령한 하늘의 언어이자 자기의 영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의 기능이 제한적임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5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바울이 권장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된 신령함의 기준을 내가 얼마나 신비로운 일들을 체험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 타인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져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말이라도 소통을 거부하고 타인을 소외시킨다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허공에 대고 하는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장 영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공동체의 예배를 방해하고 지체들을 소외시키고 교회를 쪼개놓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 볼게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방언으로 남을 소외시키거나 그러진 않지만 또 다른 형태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 빠진 날카로운 조언,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차가운 정답이라는 방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내가 틀렸어? 다 맞는 말이잖아.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도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요,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하시죠? 네가 그러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지. 여러분, 배우자에게 옳은 말을 하시죠? 당신은 왜 매사에 그 모양이야? 여러분, 내용은 옳은 지적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빠져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 상대방의 마음을 세워주지 못하는 독설은 결국 우리를 지독한 영적 고립과 관계의 단절로 몰아넣게 됩니다. 나는 당당하고 떳떳한데 내 주변을 보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자수성가형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정말 성실하게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는요, 이 고등학생 아들이 시험을 망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실에 앉아 계시던 이 아버지 집사님이 아들 성적표를 보시더니 안경을 고쳐 쓰시면서 아주 엄격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인생은 서바이벌이야.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잠을 6시간씩이나 자니까 성적이 이 모양인 거야. 아빠 때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해서 겨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야 아들아, 아빠가 틀린 말하니? 다 네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정신을 똑바로 차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조언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100% 맞는 말이고요. 구구절절 옳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직사님이 억울해가지고서는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욕을 했습니까? 아들을 때렸습니까? 다 맞는 말만 했는데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아들이 집을 왜 나갔을까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틀려서? 아닙니다. 너무 맞는 말이라서 집을 나간 거예요. 숨쉴 구멍 하나 없이 팩트 폭격을 해버리니까, 난사를 해버리니까 그 차가운 정답 앞에서 숨이 막혀서 도망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은 쏙 빠져버린 옳은 말이 가진 파괴력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대화는 아무리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를 찢어놓는 무서운 무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심각한 실체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세상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좋은 책들 많아요. 대화법에 대한, 소통의 기술에 대한,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들, 이러한 책들이요, 베스트셀러 매대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기술을 연마하지요. 아, 상대방이 말할 때는 고개를 세 번 흔들며 아이컨택을 하는 거구나. 아, 말끝을 부드럽게 올리는 기술을 써야 하는 거구나. 좋습니다. 아주 유용한 기술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사용해 보셨습니까? 아내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매번 이래? 하는데 책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내가 매번 그런 것 같아서 속이 상했구나. 영혼 없는 앵무새처럼 기술만 쓰면요, 돌아오는 거는요, 폭발입니다. 폭발. 뭐가 어째? 지금 장난해?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그러면서 막. 여러분, 기술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와 불과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분노가 지금 가득한데 입술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남편분이요, 아내와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큰맘 먹고 서점에 가서 이 베스트셀러 소통의 기술 책을 사서 달달달 외웠대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아내가 불평할 때 절대로 토를 달지 말고 마지막 단어를 그대로 따라하며 공감해 주라, 이렇게 책에 돼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가 지친 얼굴로 퇴근해서 가방을 툭 던지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오늘 부장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남편이 얼른 책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합니다. 일단 눈을 그윽하게 뜨고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죠. 아, 우리 여보가 오늘 부장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났구나. 아내가 속으로 오라? 웬일이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마디 합니다. 아유, 나 회사 그냥 때려칠까 봐. 아, 회사를 때려치고 싶었구나. 그 순간 아내가 남편의 눈을 빤히 쳐다보니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 놀려? 로봇이야? 영혼 없이 따라만 하지 말고 대책을 내놓으란 말이야. 결국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을까요? 기술이 화려한데 그 안에 아내의 아픔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아파하는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의 알맹이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마음은 저 멀리 딴 데가 있는데 이 입술에 테크닉만 뿌리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금방 들통납니다. 세상의 처세술을 담아내고 있는 서적들이 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우픈 현실이죠.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 봤을 법한 방법입니다. 아유, 모르겠다. 그냥 입을 닫자. 침묵요법입니다. 아유, 말해봤자 싸움만 더 커지지.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말지. 그냥 긁어 붓으로 만들지 말자. 그래서 입술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의견 다툼이 있을 때에 아유, 싸움이 더 커지지 않게 그냥 말을 하지 말자. 그러고서 기도원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원에 밤새 있다가 새벽에 이제 와서 기도드리고

집에 왔다가 씻고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 여러분, 이 침묵요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걸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냉전이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분노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계속 참아줬잖아.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이야?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바울은 당시에 군대에서 사용하던 나팔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터에서는 이 나팔 소리가 단순한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공격, 후퇴, 전진을 알리는 절대적인 신호였습니다. 만약 나팔수가 음을 잘못 불어서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군대는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대화 역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술이나 이기적인 침묵은 상대방에게 분명하지 못한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가시를 품은 말. 평화를 가장하여 입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침묵과 같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혼란과 상처를 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이 입술로만 내뱉는 모든 말들은 결국 군대를 망치는 나팔수처럼 가정을 망치고 관계를 깨뜨리는 허공의 소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화의 기술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까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억지로 참는 침묵은 관계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서서히 갉아먹을 뿐이에요. 세상의 대안들은 결국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술도 안 되고 무작정 참는 것도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한 우리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제시한 대안은 명확해요. 첫째,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둘째,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은요, 미래를 맞추는 돗자리 까는 예언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그 결정적인 차이를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대화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 말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말인가? 그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쓰고 있는데 이거는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대안은 내 속에 있는 옳은 소리를 막 배설하듯이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해 낙심한 지체의 마음을 위로하고 무너진 배우자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녀 영혼을 튼튼하게 지어 올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다? 1절에서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다. 헬라어로는 텐 아가펜이라고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앞에 13장의 내용이 뭐죠?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장 아닙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논리정연하게 정답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율법에 따르면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옳은 말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완벽한 정

정답을 갖고 계셨지만 그 정답을 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의 그릇에 담긴 정답이 가늠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건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그릇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주부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초보 주부 집사님이 시댁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집으로 오신다고 해서 집들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급해서요, 갈비찜을 하다가 냄비를 새카맣게 태워 먹은 거예요. 온 집안에 막 연기가 가득하고 갈비는 다 탔죠. 막 멘붕이 와가지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친정엄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시부모님 오시는데 냄비 다 태워먹고 난리도 아니야.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자책을 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대화의 기술을 배워서, 아, 냄비를 태워서 속상했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러게, 내가 불 조절 잘하라고 했잖아, 옳은 소리로 정죄했을까요? 아닙니다. 친정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내 딸이 시부모님 대접하려고 마음을 너무 많이 썼나 보네. 괜찮아, 냄비는 새로 사면 돼. 갈비찜? 엄마가 지금 당장 내 단골 가게에다가 배달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야, 너 요리 솜씨 좋은 거 내가 다 알잖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초보 집사님이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왈칵 쏟고 마음을 잘 추스려서 집들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덕을 세우는 예언의 말입니다. 딸의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고 무너진 마음을 따뜻하게 지어 올려주는 오이코도메의 대화가 이런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많은 허물을 보시고도 너는 내 귀한 자녀야 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대화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주는 옳은 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적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보고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 입술을 상대방을 살리는 건축도구로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대화의 실패를 경험해요. 내 기준의 옳은 말,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은 지적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막 세상의 처세술을 배워보기도 하고 억지로 침묵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마음에 쌓인 앙금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마음의 그릇을 품고 내 입술의 언어를 이곳에 담아 상대방을 세워주는 덕을 추구하는 말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집에 가서 모든 게 바뀌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배우자의 한마디, 자녀의 행동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속에서 평소처럼 내 말이 틀려라고 하는 욱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려고 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단번에 말의 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삶의 씨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옳은 소리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파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건축가의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구체적인 결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째, 비판하고 싶은 순간 3초만 멈추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이 말이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말입니까? 상대방을 세우는 말입니까?

0: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둘째, 하루에 한 번 이상 내 가족과 지체들에게 고마움과 위로의 말을 의도적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서진 가정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처입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어떤 대단한 신학적인 논쟁이나 대단한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그릇에 우리의 말을 담아 지체를 향해 건네는 따뜻한 예언의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허공을 치는 소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부드러운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6-0191번 하늘정원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BWV 351번 가운데 2번 불에 준비했습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BWV 351번 가운데 2번 불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3악장 준비했습니다. 브람스는 교향곡을 총 4곡 남겼는데요. 1번 교향곡을 완성하기까지 20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2번과 3번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완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3번 교향곡은 4개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길이가 짧은 작품이지만 원숙기에 접어든 브람스의 음악적인 세계가 아주 짙게 배어있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3악장은 원래 3악장은 스케르초 악장으로 많이 작곡이 되는데 이 교향곡 3번의 3악장은 서정적인 선율을 기반으로 해서 어쩌면 굉장히 조금 쓸쓸한 왈츠풍 같은 그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에서도 이 악장을 많이 차용하고 있어서 많은 대중들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준비했습니다. 천둥과 번개 작품 번호 324번 작품인데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천둥과 번개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스윗 파르티타 3번 E메이저 준비했습니다. 비킹 그룹 올라프 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스윗 파르티타 3번 E메이저 비킹그루 올라프 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트럼펫 콘체르토 E플랫 메이저 가운데 3악장 론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티너팅 헬세트의 트럼펫 연주로 함께 하시죠.

하이든의 트럼펫 콘체르토, 이플랜 메이저의 사막장 론더, 티너 싱 헬세트의 트럼펫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닳고 오묘한 그 말씀, 윤지원의 오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 MHz, 청주 FM 104.7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어제 서울에서는요, 극동방송의 70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70년을 위한 더 영원히 함께해야 할 사역들을 위해 모금 생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0: 네, 진행 시간 가운데 특별한 문자 하나가 우리 눈길을 사로잡았었죠.
1: 북녘의 아이들을 위해 섬겨주세요라는 말에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였어요.
0: 맞아요. 저희 극동방송의 사역의 모든 후원자분들, 동역자분들, 헌신자들이 참 귀하지만 이렇게 북녘의 지하교회를 그리고 곳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더 마음을 쏟고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참 감동이었는데요.
1: 네.
0: 방송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같이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1: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한의 변화와 복음 통일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가족,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함께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전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복음 통일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지금 뭐 서천에서 듣습니다, 와우. 인천에서 듣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0: 네.
1: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첫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의 충만 함께 하시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북녘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셔서 북녘 땅을 놓고 북녘의 영혼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1: 오늘의 첫 찬송 충만 함께 하시면서 우리 0559님 오늘따라 찬양이 더 은혜롭습니다. 아, 저희가 근데 이런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또 부어주시고 출석 인사도 나눠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1: 감사합니다. 그리고 9700님은 일산에서 듣습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8383님처럼 북한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덕분에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0: 와.
1: 와, 그리고 극동방송이랑 동갑이라고 하세요.
0: 오, 1956년생.
1: 네. 네. 그리고 전파 선교사는 15년 차.
0: 할렐루야.
1: 지금 팔다리 골절로 침상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데 침상 팔다리를 어쩌다가 그러니까요. 같이 다치신 건지 모르겠지만
0: 참 불편하실 텐데 빨리 나으시기를. 그래서 두 손 들고 뛰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울산에서 하늘샘 교회에서도 매일 기도한다고 남겨주셨고,
1: 네.
0: 자, 이외에도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듣고 계시죠? 오, 북한 가까이에 있는 일산에서 또 문자 주셨어요. 우리 0468님도.
1: 새싹회원이세요.
0: 네.
1: 북한을 바라보며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아멘. 이 피로에 정말 저희가 채워야 할 건 복음이잖아요.
0: 네.
1: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출석 인사 중에도 선물을 드린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요 새싹회원 0468님께 먼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리고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출첵합니다. 2484님 사진과 함께 남겨주셨고 인천에서도
1: 네.
0: 또 원주에서도 달달한 커피 마시면서 또 듣고 계신다고 출석 인사해 주셨어요. 부산에서도 남겨주셨네요.
1: 화창한 부산입니다. 매주 탈북민들과 교제를 하지만 부족한 의사소통은 없는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더 무릎 꿇는 섬김의 예배

0: 하루가 되게 하시길 소원하면서 이 오늘의 출석 인사 문자를 2126님이 보내주셨어요.
1: 네. 이야. 그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냥 진심이면 될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 의사소통의 문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0: 같은 가나다를 써도 화법이 또 다르고요. 그 내포하는 뭐 저희가 한평차에도 하고 있지만 의미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해하는 넓은 마음밭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매일매일 한평차에 함께 하시면서 더 그 이해의 폭도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순서는요. 그래서
0: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곳에 온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분이에요.
1: 네.
0: 형제님께서 러시아에 나갔을 때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출석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한 줄의 기도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들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준비했어요. 함께 고백하시고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1416님 인천에서 애기 본가서 북한 바라보며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하셨는데 그 인천 김포에 애기봉이 있거든요. 가면은 북한이 바로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리고 거기 유명한 커피숍도 있는데 가면서 좀 기도도 하실 수 있고 한번 서울 이쪽에 오실 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남과 북의 이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를 언어를 알아가면서 한 뼘 좁혀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오늘도 북한어 표현이 들어간 대화를 들어보실 텐데요.
0: 네.
1: 이 대화 가운데 북한어가 무슨 뜻일지 사실 이 대화가 우리가 나중에 복음 통일됐을 때 나눌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럼요.
1: 네.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장의 한 걸음이 바로 오늘의 퀴즈. 샵 1069번으로 이 북한 말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정답 보낼 준비하세요. 힌트는 저희가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와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방금 눅 먹은 거 아니에요?
1: 눅 먹었다고? 아, 그거 뭐 먹는 거 말하는 거잖아. 나 아직 안 먹었어. 이렇게 열심히 지금 청소하잖아.
0: 아이고, 먹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보시라요. 청소한다고 해놓고, 아이고, 여기 먼지가 그대로고, 머리카락도 아직, 아휴, 이게 눅 먹은 거지 뭐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1: 참. 이거 방법이 다 있다고. 자, 봐봐요. 이렇게 불면 먼지가 싹 뜨겠지? 그럼 가라앉을 때 청소기를 슝 돌리고, 그 다음에는 쓱쓱 밑대로 밀면 청소 끝!
0: 아니, 뭐라고요? 그렇게 물걸레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아직도 있고, 여보 보시라요. 아이고, 먼지가 아직 2cm는 이렇게, 이렇게 늙 먹으면서 하면 안 하느냐만 못하지요?
1: 나 안 해. 아유, 당신 해, 그러면. 나 안 해. 청소하기 싫어. 너무 싫어. 안 해.
2: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민수는 네. 좋아하는 고기 반찬 못 먹습니다. 네. 안 해.
3: 이렇게 뭔가 조금 뭔가 피하려고 할 때 좀 더 네. 이게 능 먹으려고 할 때 능글맞게 좀 해줬으면은 능 먹는 이게 좀 효과를 봤을 텐데.
2: 아이, 그래도 맡겨진 거에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3: 맞아요.
2: 어떤 일이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능 먹게 하다 보면 아내가 또 한 번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 힘들어요. 자, 능먹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1번
3: 공짜로 갔다라는
2: 말이다. 2번
3: 요령을 부리다.
2: 이 어떤 일이든 경험이 많이 쌓이면
3: 네.
2: 뭐 이 정도만 해도 잘 되겠지라는 그런 게 생기긴 해요. 그래도 그러다 보면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죠? 예, 나는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능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막 먼지구덩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3: 이게 뭔가 막 일을 더 빠르고 쉽게 하는, 뭐 좋게 될 수도 있겠지만,
2: 예.
3: 사실은 좀 잔꾀를 부리는 거잖아요.
2: 맞아요.
3: 이렇게 능 먹어서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2: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일 것 같은데.
3: 그렇죠.
2: 자, 1번이 공짜로. 공짜로 어떤 것을 얻다 갔다 네. 이런 뜻이다. 2번
3: 요령을 부리다
2: 능 먹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네. 샵 1069번이고요. 사실 이 한 뼘 차이를 능 먹게 좀 풀어보시려면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좀 능 먹게

0: 풀어보셨어요?
1: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그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네. 지금 시간에 OFP데이 사연 참여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쓰신 답을 볼 수가 있어요.
0: 이게 오답률이 높을 때는 맞아요. 이 능력하는 게 안 통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좀 통할 것 같아요.
1: 한번 들어오세요. 이참에 무료 문자도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참여도 해보시고 자 1번이
0: 공짜로 갔다.
1: 공짜로 갔다라는 맛이다, 말이다. 능먹다라는 뜻. 2번
0: 요령을
1: 부린다. 자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마우스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피어십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0: 똥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똥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다리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로 제가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1: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30여 년 동안 러시아에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집사님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너무 귀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여쭙고 싶어요.
0: 네.
1: 그렇게 30여 년 동안 러시아의 외화벌이로 나가시고 나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 또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성경을 몰래 주셨던 선교사님도 만나시고 지금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북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쯤에 있었던 게 극동방송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0: 맞아요,
1: 우리
0: 예.
1: 집사님에게 이 극동방송은 네모다, 나에게 네모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 네모를 채울 수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국동방송 아니군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정말 목숨을 걸고 들으셨잖아요.
0: 네.
1: 종교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을 발각됐으면 정치봉수용소 행까지 갈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안 하시고 극동방송을 들으셨어요.
0: 네.
1: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에게 그 당시에 극동방송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0: 저희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국동방송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이 모든 걸 이제 말씀 또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가면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1: 네, 그렇게 수년 동안 들으시는 중에 성경책도 받으시고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원래 이 질문을 고정적으로 드리지는 않는데 집사님에게 극동방송 가장 좋은 점.
0: 저희가 이제 제 극동방송을 이제 한 30년 전에 애청한 한 사람으로서
1: 네.
0: 또 이 극동방송을 이제 세우신 뭐 김장한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또 오늘 제가 이 극동방송이 저는 러시아 추운 지방 이름을 따서 국동방송을 할 것이라고 믿고 러시아에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원본이라는 걸 알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국동방송 30년 전에 들었던 그 주파 원지에 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도 이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세대에 어떻게 살아

0: 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손해는 안 봐요. 열심히, 주님 말씀 보고, 말씀 계명대로 살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묻고, 일용 양식을 묶듯이 말씀을 묶고 사는 때는 주님의 항상 그 가족과 그 가문에는 복을과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어려울 때 능력과 힘을 주시고
1: 아멘.
0: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가며 의지할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1: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네. 우리 집사님의 고향인 자강도 산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자랑해 주셨던 자강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외화벌이로 중국, 러시아, 또 중동 지역까지 가더라고요.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0: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이 국동방송은 세계 각국으로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 목소리를 듣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곱씹어 좀 두드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뭐이고 축복이 뭐인지 알아가며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동방송을 사랑합니다.
1: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된 그 소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때를 함께 소망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을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시고 와중에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셔서 선교사님을 만나셔서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이 알게 되시고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몇 편을 통해서 나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은혜의 여정들 반에 반에 반도 안 되잖아요.
0: 네,
1: 잠깐 저희가 함께했던 이 여정 가운데 주셨던 도전들, 기도 제목들 함께 붙들면서 그 소망을 붙들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나같은 주인 살리신 차장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안드레 형제님의 극동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저 북녘 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많은 또 북한 영혼들 탈북민 분들이 극동방송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난 70년 동안 여러분이 이 전파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북녘 땅에 저희와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OE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능 먹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이 공짜로 갔다이고요. 2번이 요령을 부리다인데 샵 1069번으로 이게 무슨 뜻일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0: 네.
1: 7159님이 우리 남편의 습관이 딱 능 먹는 이건데 제 손이 또가야 돼서 말해도 꼼꼼히 안 해서 고민입니다. 손이 빠른 것 때문에 계속 맡기기는 하지만 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그렇죠. 이게 조금 빠르긴 빠르지만 손이 또 가야 할 가능성이 큰 능 먹는
0: 맞아요. 우리 8034님도 저와 비슷한 청소 방법을 갖고 계시네요. 쑥스러워 하셨는데 자, 능 먹다 청소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어떤 맡겨진 일에 꾀를 부리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자, 1번이
1: 공짜로 갔다.
0: 2번이
1: 요령을 부리다.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분들 어떤 분들이 정답을 맞히셨을까? 자, 먼저 정답을 발표해 드리도록 할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능먹다. 네. 오늘의 정답은 2번 요령불이다가 정답인데요.
0: 네.
1: 주변에 이렇게 능먹는 이렇게 좀 배우자분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0: 이게 무슨 고발 성토장인가요?
1: 그리고 8733님은 네. 어떻게 민수 씨는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2번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그럼 방송에서 하나 씨 혼내는 거 나오면은 뭐라고 하실걸요? 아마 남편이 혼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능먹지 말아야겠습니다라고 고백도 많이 하고 계시고.

0: 차 세우고 퀴즈 듣고 정답 보냅니다. 새싹회원이신 2335님. 오, 차까지 세우시고 이렇게.
1: 네.
0: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1: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통일과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2번 요령을 부리다 2565님도 남겨주셨고요.
0: 네. 아, 오늘 새싹분들이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1994님, 3233님. 그리고 3602님까지 처음 또 문자 주셨는데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어요.
1: 퀴즈 샬롬 첫 도전합니다. 0434님 남겨주셨고
0: 네.
1: 자 그리고 너무 이 시간 들을 때마다 행복하다고 6111님도 남겨주셨습니다.
0: 오늘 능 먹지 않고 방송 OFD 잘 듣고 있습니다.
1: 네.
0: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6112님 어우 감사합니다.
1: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릴게요.
0: 모든 일을 요령을 부려 대충대충 하면 안 되겠죠 하시면서 보내주신 1507님 드리고요.
1: 네?
0: 오늘은 한 뼘이 아니라 두 뼘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2번을 선택해 봅니다. 그럼 두 뼘 더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1: 예?
0: 2126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차를 세우셨다던 2335님 그리고 민수 걱정해주신 8733님 OFP 들을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능 먹지 않고 잘 들을게요 하셨던 우리 6112님 그리고 믿음 생활은 절대 요령 피우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잖아요 하셨던 7997님을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1: 네.
0: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2755님 우리 아내가요 음식 찌꺼기 버리기 싫어서 피곤하다고 요령 피워요. 아내에 대한 성토가 한 명 나왔습니다. 네.
0: 음식 찌꺼기를 피곤하다고 요령 피우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1: 있죠.
0: 뭐 어떻게 해서 요령을 피우는 거죠?
1: 뭐 어쨌든 잘 네. 버리기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0: 네.
1: 원만한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신앙생활도 주님께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능 먹지 마시고
0: 아멘.
1: 빼먹지 말고
0: 네.
1: 열심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 맡기신 그것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초래굽기 예복.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을 짜서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예복도 만들었다. 에봇.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판을 두들겨 얇게 편 다음 그것을 잘라 여러 가닥의 실로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과 함께 섞어 짜서 문양을 만들었다. 멜빵은 에봇 양쪽 끝에 달아서 조일 수 있게 했다. 장식 허리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만들고 에봇에 이어 붙여 하나가 되게 했다. 그들은 만호보석 두 개를 세공한 금태에 물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긴 다음 그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가슴바지.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만들었다. 두 겹으로 만들어진 가슴바지는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거기에 값진 보석을 네 줄로 박아 넣었다.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청옥과 마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마노와 벽옥을 박아 넣었다. 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태에 물렸다. 열두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열둘이었다. 인장을 새기듯이 열두 이름을 새겼는데 각 사람의 이름은 열두 지파를 나타냈다. 그들은 순금을 새끼줄처럼 꼬아서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태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두 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고 금줄 두 개의 끝을 가슴바지 끝에 달려있는 두 개의 고리에 붙들어 맸다. 그런 다음 금줄의 두 개의 테에 붙잡아 매고 그것들을 에봇 멜빵 앞에 달았다.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끝 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다. 그런 다음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앞 양쪽 두 멜빵 아랫부분 곧 장식 허리띠 위쪽 이음매 곁에 달았다. 청색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의 장식 허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어 늘어지지 않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겉옷.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었다. 겉옷의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옷깃처럼

감침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했다.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석류 모양의 수를 만들어 달았다. 또한 그들은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았다. 성막에서 섬길 때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또 그의 아들들을 위해 직조공이 만든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만들고 가는 모시실로 두건을, 모시실로 관을, 가늘게 꼰 모시실로 속바지를 만들고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수를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순금으로 패 곧 거룩한 관을 만들고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겼다. 그것을 청색끈에 매어 두건에 달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31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유칼립투스라는 나무 아세요? 이 나무는요, 폭풍이 불거나 가지가 부러지더라도 쉽게 그 생명을 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게요, 나무 껍질 안에 숨어있는 작은 눈, 휴면아라고 부르는 이 작은 눈이 있는데, 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큰 상처를 입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잠자고 있던 눈들이 깨어나서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아도 나무는 이미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보내고 계신데 생각하지도 못한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꺾인 적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그 가능성, 이 휴면아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 다시 일어설 용기, 다시 시작할 믿음을 예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인생은 넘어지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자라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혹시 어떤 기대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은요,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으신 사람은요,

생각보다 훨씬 오래, 훨씬 멀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그 기대를 하시면서 첫 곡 함께 나누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유칼립투스의 휘면화라는 작은 눈 얘기를 해드렸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나무가 큰 상처를 입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잠자고 있던 눈들 휘면화가 깨어나서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이 봤을 때는 이 나무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나무는 이미 그 안에서 시작할 준비를 미리 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 삶도 끝날 것, 와, 이게 정말 끝났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안에 작은 눈들을 심어 놓으셔서 다시금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죠? 기대하시면서 우리 삶을 얼마나 더 멋지게 이끌고 가실까, 얼마나 더 멋진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가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 뵙는 이 게스트도 지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눈을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참 건장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을 통해서 얼마나 멋진 일들을 써내려 가시는지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 네, 기쁨 함께 은혜 듣기, 두시의 기쁨. 네, 듣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데가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네, 묻고 다시 한번 그 길을 두드리는 경우들도 있죠. 이분이 아마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저기는 청년인데 참 건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키워놓으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그런 분입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본인 소개를 한번 직접, 네, 성찬님께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한마음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금 청주에서 햄버거집을 운영하고 있는 27살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0: 네,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신데, 네. 사실은 원래 그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원래는 전공은 성악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전공을 했었고, 대학교도 이제 성악과로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지금은 잠시 휴학 중에 있습니다.
0: 네, 고등학교 때부터 성악의 길을 걸으셨고, 제가 보니까 이제 국민대학교 성악과에 수석 입학을 하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야, 하나님이, 야, 얼마나 멋진 목소리를 주셨길래, 자, 이 당시에는 또 어떤 꿈을 꾸고 이렇게 또 입학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1: 그 당시에는 제가 일단은 저는 그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는 자체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그다음에 진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해서 그냥 저는 엄청 이렇게 큰 나는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이 전공을 살려서 저는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성악을 하게 되신 뭐 계기 뭐 이런 것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네, 성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막 학교 축제 같은 거 나가서 노래 부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0: 멋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되고 이제 대학교 또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 교회에 이제 친한 동생들과 또 누나들이 성악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좀 성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한번 이렇게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노래에 재능이 없다. 네. 너는 노래에 재능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는 제가 원래 당신 첼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악기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아버지께 좀 되게 여쭤봤죠. 어떻게 하면 나도 성악을 할수 있겠냐. 난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아버지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건, 너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라. 은사를 달라고. 제가 정말 그때부터 밤낮으로 진짜 기도하고, 저한테 정말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도 제가 이제 특송하고 하시는 걸 들으시면서 네, 성악을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1: 아버님이 목회자세요, 그렇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우리 아들이 과연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보다는 사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니
0: 네, 맞습니다.
1: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0: 네.
1: 뭐 이런 청취자들께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찬양을 한곡 듣고서 직접 부르시는 노래를 듣고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네.
1: 첫 번째로 나누실 곡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0: 아, 네, 좋습니다.
1: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또 역사하고 계신지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찬양입니다. 저희 시간에 직접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0: 좋네요. 아니, 목소리 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아닙니다.
0: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1: 아, 네. 그런 얘기는.
0: 네, 뭐 어떻게 또 본인이 네. 직접 그런 얘기 하겠어요.
1: 네.
0: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재능을 좀 주셨는데, 달란트 주셨는데, 이런 성악의 일을 하다가, 성악과의 길을 가다가, 대학 생활 중에 갑작스럽게 이 본가인 청주를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하셔서 지금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 되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요.
1: 이제 대학교를 재학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냥 그 학교 안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내가 이제 이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음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정말 그런 고민도 많았었는데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서도 아 언젠가라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이제 한 학기가 대학교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 중에 이제 서울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청주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너의 저 사업장이 생길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0: 오.
1: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그날 바로 그냥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예. 바로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0: 그런데 이 음악가의 네. 길을 선택하고 가다가 완전히 다른 길로 선회하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랬을 네. 때 그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아,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실 알바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0: 예.
1: 어디서 이렇게 일도 해보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제 가게를 제가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0: 그렇죠. 예.
1: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음악만 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 되게 엄청 혼란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어지럽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노래도 너무 하고 싶고 근데 그치만 제가 또 선택한 길이니까 그래도 고민과 갈등이 많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네. 그냥 맡은 자리에서 일단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자, 그렇게 열심히 그 사업에 또 매진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뭐 지금은 뭐 그 누구보다 바삐 좀 지내시는 것 같고
1: 네.
0: 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방황했던 혹시 그런 시기는 없는지 방황이나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진로에 있어서도 그렇죠.
1: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사는 햄버거집은 두 번째 제 가게고요.
0: 예.
1: 첫 번째 이제 했던 건 김밥집을 먼저 했었어요.
0: 아, 김밥집을 네. 먼저 했다가
1: 네. 그때 이제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런 이제 경제 관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 진짜 많이 제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씀씀이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거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다 뭔가 제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처럼 네, 좀 그렇게 좀 많이 거만하고 또 교만하게 네.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가.
0: 그래서 네. 하나님이 그걸 또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그 길 중에서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네
0: 사업을 하시는 분들 더더욱 이러실 거고 네. 이 사업이 번창을 하니까 아, 역시 나는 여기에 소질이 있어. 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등한시하고 그랬던 게 맞죠, 그렇죠?
1: 네, 네. 정말 그게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겸손하게
1: 네.
0: 또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0: 네.
1: 더 말씀 붙들려고 하고, 항상 큐티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제 힘으로 안될 때나 제 생각으로 안될 때는 항상 제가 저는 아 내가 하면 될것 같은데 왜안 되지? 왜안 되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정말 한번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네 그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0: 네. 아, 우리가 정말 그럴 때더 많이 느껴요. 하나님 말씀 더 묵상하고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칠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만치신 것 같아요.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네. 한 청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도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더욱더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든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그때입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뵐게요.

0: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을 한번 하면 정말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몸부림치는 것도 누구보다 그렇게 더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죠? 네. 자, 그 과정에서 또 가장 많이 붙들었던 뭐 말씀이 있어요?
1: 그렇죠.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설교 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0: 네.
1: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
0: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
1: 네.
0: 네.
1: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저는 불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하던,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저는 바로 아 내가 아니라 아 왜 그래야 되지 내가? 내가 왜 그래야 되지 했었는데 근데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못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 치면서 막 기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진짜 지금부터는 정말 순종해야겠다. 다 순종해야겠다.
0: 네.
1: 예, 라는 말씀을 저는 확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이제 순종, 또 겸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치려고 할 때마다 더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햄버거 가게 사장님으로서 이제 손님들을 만나고 직원들을 대할 텐데 그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뭐 특별히 지키고 노력하는 원칙들도 있을까요?
1: 정말 있습니다.
0: 네, 어떤 게 있을까요?
1: 물론 이 피크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 이제 또 바쁜 시간대가 있잖아요.
0: 네.
1: 그때는 물론 뭐막 이렇게 또 주문도 막 밀리고 좀 뭐가 이렇게 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직원들은 좀 마음속에 아,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하면 좀 짜증도 나고
0: 그렇죠.
1: 네,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더 옆에서 제가 예. 좀 활력을 더저 불어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손님들한테도 저는 제가 아무리 좀 지금 많이 지치고 바쁘고 힘들어도 저는 항상 그냥 가장 크게 인사하고 네 그런 좀 직원들이 보기에는 제가 뭐 물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직원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0: 그렇죠.
1: 네
0: 예.
1: 어느 거 하나가 저는 구별이 되는데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0: 네.
1: 네, 그런 걸 되게 저는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데 그
1: 네.
0: 행동들을 잘 지켜주고 계신 것 같은데.
1: 네네네.
0: 자, 그런데 지금 뭐좀 전에 찬양도 들었지만 이 노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이건 정말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네. 그래서 현재 뭐, 교회에서도 그런, 찬양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섬기고 계신 거죠. 그렇죠?
1: 네, 제가 저희 한맘교회에서 매주 첫째 주 주일날에 제가 헌금 특송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찬양단 할 때도 제가 드럼 치면서 저는 마이크를 제가 같이 해놓고
0: 네.
1: 찬양을 하면서 드럼을 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찬양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은 종종 있는

0: 있는데 이제 뭔가 성악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뭐 클래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진 거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언제든 취미로 할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네
1: 예.
0: 너무 깊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1: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멋지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네, 또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지, 예,
0: 있습니다.
1: 여쭤보고 싶습니다.
0: 저는 사실 제가 음악을 시작한 거, 노래를 시작한 것도 다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고 뭐 기타 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이게 음악이랑 좀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전국을 돌아다니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1: 네. 그렇게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예전에 형제님처럼 그 방황 끝에 계신 또 방황 중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
0: 그러니까 제가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엄청 이렇게 사회생활이 많은 경험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거로는 누구나 다 방황은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방황도 그 끝은 항상 그 끝은 무조건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이렇게 방황하고 막 인생에 대해서 막 되게 힘들고 압박감이 몰려와 오더라도 제가 좀더 이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더 빨리 뭔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고 많이 어려우시고 아프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진짜 더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맞습니다. 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들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곡 한곡더 들려주시고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한 달란트라는 곡이에요,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이 곡을 뭐 선곡하신 이유도 있을 거예요.
0: 가사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라는 이런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제가 진짜 방황했을 때 방황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찬양입니다. 제가 가진 거는 많지도 않고 뭐가 제가 엄청나게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은 저를 기다려 주시고 묵묵하게 저를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잘했다고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 자체가 저는 너무 많이 이 찬양에 저한테 위로가 되는 찬양이라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1: 네. 길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형제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멋지게 다시 한번 전국을 돌며 찬양 사역을 할수 있는 그 청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청년의 삶을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곳곳에서 때마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탁월한 선택이에요.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오래 쉬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은 아주 잘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들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고 있는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라디오로 직접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핸드폰 꺼내셔서요. 이 시간 문자나 여러분의 어플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퀴즈를 해드릴 텐데 퀴즈 정답 보내시면 돼요. 오늘 수요일인데 보물 퀴즈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꺼내셨어요? 갑니다.

0: 보물 퀴즈. 오호.
1: 오호.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0: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퀴즈를 낼 텐데 퀴즈 정답 아시면 보내주시고, 아니면 옆에서 알려주십시오. 옆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다, 정답 알려주셔서 정답 보내시면 선물 무조건 받아가십니다. 목사님, 자,
1: 네, 안녕하세요.
0: 김창무 목사님 오셨습니다.
1: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오래간만에 보물 퀴즈 나가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꽁트하다가 오늘은 꽁트 잠깐 쉬고,
1: 네, 보물 퀴즈로 나갑니다.
0: 보물 퀴즈로 갑니다. 어디로 문자를 보내면 될까요, 목사님?
1: 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도 여러분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샵 1069번이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정답 보내시는 분들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요. 교회 안 다닌다라는 표시, 바로 방학 아니면 무교 라고 정답 옆에 써주시면은 그분들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무조건 드려요?
0: 무조건, 무조건.
1: 야, 예. 무조건.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드립니다.
0: 근데 방학생, 무교생들은 무조건.
1: 아, 무조건.
0: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 추첨해서.
1: 이야, 예. 그렇군요.
0: 근데 내가 교회 안 다닌다라는 표시는 방학, 아, 학교 방학 말고, 네, 학교 방학 말고 교회 방학이라는 뜻입니다.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아니면 무교, 내가 종교가 없다, 이렇게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은 이 시간 좋은 또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과 함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오늘 네 가지 준비했잖아요, 목사님.
1: 네, 네 가지 제시어입니다. 자,
0: 자, 첫 번째 제시어. 첫 번째 제시어 나갑니다.
1: 첫 번째 제시어 나가는데 여러분들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도 가끔 보니까 먼저 선물 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자, 네.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1: 첫 번째 제시어 간단합니다. 사사.
0: 사사.
1: 와.
0: 네. 자, 사사.
1: 사사.
0: 여러분이 이렇게 연상해서 맞추는 단어예요. 추리해서 연상해서. 두 번째 제시어.
1: 나시린.
0: 나시린 나왔습니다.
1: 아, 이쯤 되면 또 눈치 빠르신, 그러니까, 분들 나올 것 같은데.
0: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나시린, 세 번째 제시어.
1: 헤어스타일.
0: 이야. 헤어스타일.
1: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네.
0: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한가 봐요.
1: 네.
0: 자, 네 번째 제시어.

0: 이젠 천하장사.
1: 천하장사.
0: 천하장사.
1: 와, 오늘 뭐 다 네. 아실 것 같아요. 자, 내가 정답 알겠다. 전국 어디서나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메시지를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정답 옆에다가 혹시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 이쯤 내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그리고 또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써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유, 정답들 막 올라오는데 오답 있습니다. 오답 솔로몬, 솔로몬, 네, 아닙니다.
1: 솔로몬이 천하장사, 천하장사일 수도 있죠.
0: 솔로몬,
1: 좀 헷갈리네.
0: 솔로몬 나왔어요. 네. 솔로몬, 네, 대부분은 잘 맞추고 계시는데요.
1: 네, 자 그러면은요, 네. 이 곡 듣고 나서 이제 한번 또 힌트도 좀 더 드리겠는데. 이 곡 제목이 힘을 내네요. 힘을 내.
0: 아, 힘을 내세요.
1: 아, 또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정답. 그렇죠?
0: 그렇군요.
1: 자, 준하목 힘을 내.

0: 주나목 힘을 내. 아, 힘이 장사인 사람 오늘 같이 문제인데.
1: 오답 골리앗 나왔습니다. 오답 골리앗.
0: 골리앗. 네. 아, 뭐 오빠라고도 나왔습니다.
1: 아, 삼촌 오빠. 삼촌 오빠. 삼촌. 삼촌. 네. 네. 아, 삼촌. 네. 삼촌 오빠 네. 다 나옵니다.
0: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오늘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1: 네.
0: 제시어 네 가지 한번 다시 주십시오.
1: 네. 제시어 네 가지 듣고
0: 네.
1: 이 사람이다 하는 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1번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0: 사사. 두 번째 제시어는 나시린. 세 번째 헤어스타일. 네 번째는 천하장사.
1: 그렇습니다.
0: 골리앗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 그래요? 예. 네. 자, 지금 목사님께서 뭐 아니다고도 얘기했고 아까도 정답도 나왔고 지금 막 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는데.
0: 그렇군요.
1: 아, 자, 여기서 네. 세 번째 제시어 헤어스타일.
0: 네. 헤어스타일.
1: 아니 헤어스타일이 뭐 좀 특이한가요?
0: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요. 특징이 머리를 안 깎아요. 아, 이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 모든 미용실에 계시는 분들이
1: 울상이죠.
0: 울상입니다. 네. 머리를 안 깎아요. 긴 머리. 네. 항상 긴 머리를 유지하죠.
1: 그렇습니다.
0: 네, 마지막에 머리 깎았다 큰 낭패를 본 사람.
1: 그렇습니다.
0: 네. 4사.
1: 아,
0: 네.
1: 자꾸
0: 자꾸 뭐가 나오려고 그래. 큰일 났네.
1: 자, 일단은 정답을 네.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0: 네.
1: 아주 빠르게 5879번님이 정답을 가장 빨리 주셨어요.
0: 가장 빨리. 아, 이분들은 5879.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내시는 거예요?
1: 두 번째. 7856번님. 선물 드립니다.
0: 세 번째는 아니죠.
1: 선물 드려요. 근데. 네. 아, 세 번째 할까 했는데
0: 네.
1: 좀 뒤로 가서요.
0: 아, 네.
1: 좀 뒤로 가서
0: 300번째
1: 자, 300번째.
0: 아, 300번째 좋습니다.
1: 255번 님.
0: 네.
1: 255번 님.
0: 아, 이것도 잘 눌러야 돼.
1: 그리고 얼마 전에 7년 방학을 끝냈다는
0: 와!
1: 1404번 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1: 1404번 님께도 또 좋은 선물 드리겠고
0: 네.
1: 저기 뒤로 좀 뒤로 가 가지고
0: 더 뒤로 가 볼까요?
1: 네. 우리는 늦게 와도 좋아요.
0: 아, 네.
1: 구원 열차는 늦게 네. 타도 돼요. 일단 타면 돼.
0: 현재 하여간 마지막.
1: 네. 자, 6437번님께도
0: 네, 6437.
1: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계속 보내주십시오.
1: 예. 자, 44 나시린 헤어스타일 천하장사.
0: 네.
1: 이렇게 이제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긴 머리 헤어스타일, 머리를 안 깎고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아시겠죠. 샵
0: 네.
1: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문자로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시되 정답 옆에다가 방학생, 무교생들은 딱 교회 지금 쉬고 있다라는 정체 밝히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고 네. 방학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데 자, 이 시간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 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 그 시대는 헤어스타일이 다 긴 머리던데 그분들을 위해서 복인해 네. 주십시오 목사님 네.
0: 복인해 드립니다 아까 힌트 주다가 잠깐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1: 나왔어요.
0: 그래도 네 복인은 나갑니다
1: 네.
0: 1번 삼손
1: 네
0: 2번 장손
1: 네
0: 장손
1: 네
0: 장손 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네, 네.
0: 삼손이 장손이었나 네. 모르겠어 3번 양손 양손
1: 네, 네.
0: 4번 효자손
1: 아 좋습니다
0: 아 그럴 듯한 것 찍으시면 되겠어요
1: 자 삼손 장손 양손
0: 효자손
1: 뭐 두손 왼손 뭐 다 나올 뻔했는데 예 이쯤 되면은 아시겠죠? 네. 삼손, 장손, 양손, 효자손. 번호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주셔도 좋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0: 네,
1: 정답
0: 맞아요.
1: 맞추시는 분들 아까 추첨했는데 또 추첨이 됩니다. 또 추첨이 돼서 교회 잘 다시는 분들 또 선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방학생, 무교생 정체 밝혀주십시오.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자로 주십시오. 방학, 무교,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고 통화 가능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잠시 뒤에 올게요.

0: 하나님의 나팔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동영 김윤희 아이노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는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한화교회 김창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냐 장손이냐 양손이냐 효자손이냐.
1: 정답은 1번 삼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삼손. 삼촌 아니고요. 네, 네 삼손입니다.
1: 삼촌. 아까 삼촌 힌트 주다가 삼손 삼촌. 아이 뭐 잘 알아서 이제 좋은 힌트니까 잘 들으셨겠죠.
0: 골리앗 아닙니다. 골리앗 아니에요.
1: 골리앗 아니고요.
0: 이만기 아니에요. 아, 이만기
1: 오늘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만기 많이 나왔습니다.
0: 이만기 이분 헤어스타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사사 아니잖아요. 네. 나실인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사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사사는 네. 이제 모세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흩어지고 흩어져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각 지파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을 해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네. 또 이제 감독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장의 역할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네. 왕이 있기 전에 왕이 없던 시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던 사람 사사.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그 참 네. 아, 세상 말로 뻘짓을 많이 하다가
0: 그러니까요.
1: 그래도 지금 마지막에
0: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가지고
1: 네, 썼던
0: 천하장사
1: 사람입니다.
0: 힘을 마지막에 발휘를 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사사 딱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왕 네, 왕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울 네. 이제 시작이 됐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왕이 없었던 시절에 이제 네. 리더라고 볼 수 있죠.
1: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시딘이라고 그래서 네. 태어날 때부터 저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0: 네. 네,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네. 했는데 뭐 여자한테 수없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를 잘려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김으로 힘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사실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1: 네.
0: 하나님께 힘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서 이런 큰 비극을 하지만 마지막에 머리가 기르고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지금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 있는 게 아니고요.
1: 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떠나신 분들, 그럼 힘을 잃어요. 그래요. 방학 중에 계신 분들,
1: 그러니까.
0: 힘을 잃어요.
1: 그러니까.
0: 주님을 못 이루시는 분, 진짜 힘이 안 나오는 겁니다.
1: 예.
0: 오늘 다시 예수 믿고 힘내서 힘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자, 많은 분들 삼손 정답 맞춰주셨는데, 자, 우리 또 500번째 정답 주신
0: 네.
1: 4611번님께 또 선물 드리고요.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주셨던
0: 네.
1: 네, 분 가운데서 6124번님까지
0: 6124번 예. 네.
1: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 테니까요. 당첨 문자 받으시는 분들 구글 링크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이제 방학이나 무교라고 쓰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0: 오늘 의외로 방학 무교 굉장히 많이 왔어요.
1: 많습니다. 오늘 네. 많습니다.
0: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해 보겠습니다.
1: 생방송 중에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드릴 텐데 네. 전화를 받으시면 선물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0: 네.
1: 지금 방학 중이면은 방학을 끝낼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도 같이
0: 네.
1: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4645번
1: 4645번님 신호 네. 가고 있습니다.
0: 전화 받아주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2: 예,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데 라디오 꺼야 됩니다.
1: 예, 라디오 꺼야 됩니다. 어디십니까?
2: 입국하십니다.
1: 어디세요?
2: 네, 대구입니다.
1: 대구. 오.
2: 어디 예, 잠깐만 이거. 나 이제
1: 대지
2: 몰라도
1: 변신이
2: 오네 이거 신기하네 이거.
1: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예, 운전 중 아니야.
1: 운전 중 아니고요. 어디세요? 집이세요?
2: 집 일하고 있습니다.
1: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2: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 하고 있네요.
1: 예?
2: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도 일하고.
1: 아, 귀한 직업.
0: 뭘까요? 퀴즈인데.
2: 저거 제가 말이 길어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기준에서는
1: 예. 예.
2: 판검사,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좋은 직업 생각하잖아요.
1: 예. 네.
2: 그런데 제 생각에만 하는 기준에서는
1: 예.
2: 하는 게서 2천 만물 지었는데 그 중에 작은 길모퉁이, 작은 모퉁이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1: 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2: 독고성 환경공무원입니다.
1: 예.
2: 환경공무지.
0: 우와, 그러시구나. 환경공무지.
1: 아, 환경공무지.
0: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맞습니다.
1: 자, 우리 4645번님은 몇 년 방학 중이신 거예요?
2: 몇 년 하는 거라도 저도 그 일일이 뭐 시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1: 예.
2: 중요한 건 2003년도 8월 6일 날에. 2003년 8월 6일에 이제 구원받고.
1: 예.
2: 십자가 사랑 깨닫고 이제 저 천국 소망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1: 예예.
2: 저도 사람인지라 변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그런 기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 예.
2: 그래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 보시러 나왔는데
1: 아.
2: 그래 하는 기준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1: 예예.
2: 저도 사람인지라 참 사람들이 보면 남 베풀고 사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 자기 모르고.
1: 네네네네.
2: 저걸 진영대가 많이 떨리네요. 저걸 몰랐는데 전화니까.
0: 괜찮습니다.
1: 맞아요. 지금 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경우들이 저희 방송에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저희가 이제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오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참 오늘 많이 방학 또 무교분들 오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전화 연결이 됐어요.
2: 저도 신기합니다.
0: 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신 거예요.
1: 네.
0: 이제는 방학 마치시고
1: 예.
0: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 제가 간단히 한 마디만 이렇게 솔직히 하나님 한 분이신데
1: 네네.
2: 뭐 대한 예수교 장로교, 침례교

0: 혈교, 성혈교, 감기, 이런 교파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보면, 물론, 지금 현재, 현 세상에 지금, 교회 홍수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홍수시대 아시죠? 무슨 말인가?
1: 네네.
0: 교회 홍수시대.
1: 예예.
0: 홍수 하나는 물이 넘치나지만, 정작 먹을 생수는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1: 네.
0: 그래, 한은 있더라도,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그렇게,
2: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교회를 연결시켜 드리니까요.
1: 예. 네. 4645번님이 이제 계시는 그 저희가 주소를 받을 거예요. 선물 때문에. 예. 그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0: 예.
1: 선물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0: 오늘 선물 여러 가지 빨리 말할게요. 그걸 딱 기억 못 하는데.
1: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그러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와 열무김치 세트, 그 다음에 매화연에서 약과 정과,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로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쿠폰,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0: 주얼리 쿠폰이 뭡니까? 주얼리 쿠폰.
1: 그러니까 뭐 귀걸이 뭐 이렇게 액세서리.
0: 저는 괜찮은데 집 사람이 여자들 50대 초반 여자들 좋아하는 게 주로.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 4645번님이 아내분에게 선물할 수 있는 주얼리도 드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하나 고르십시오.
0: 저는 저보다 훨씬 집하는 게 저는.
1: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2: 본인도 하나.
1: 저는 지금 본인이 더 중요해요, 우리 본인.
2: 네.
1: 우리 아내분도 지금 방학 중인가요?
0: 어제 집하는 게 있죠. 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1: 아, 잘 나가고 있어요?
0: 저를 지켜도 많이 하는데.
1: 알겠습니다. 주얼리 드리고요. 우리 본인은 어떤 선물?
0: 저는 뭐, 집하는 거 주면 되지. 저는 굳이.
1: 그래도.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2: 특별히.
1: 자. 고르십시오. 어떤 거?
0: 뭐 김인숙 PD님께서 뭐 아무거나 주시지.
1: 아무거나. 저에게 힘든 숙제를 주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제가 딱 해가지고 드릴게요.
2: 네.
1: 그리고 저희가 집 주소 받아가지고 꼭 대구극동방송 통해서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셔야 되고 그 결단의 기도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2: 네.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4645번님.
2: 네.
1: 여보세요?
0: 예, 눈물 났습니다.
1: 아이고, 눈물 그러니까.
2: 네.
1: 아유, 이런 분들이 보면 더 여리세요, 보면 마음도. 따뜻하시고. 예.
0: 이게 제가 주유용사 박하사거든요. 제가 주유용사 박하사 말입니다.
2: 주유용사 박하사?
0: 예.
2: 네, 그런 게 있군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부르시는 초청장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번 주에 좋은 교회 꼭 선택해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1: 오늘 있었던 일을 우리 주얼리 받게 되는 아내에게도 꼭 얘기해 주시고요.
0: 예.
1: 아내도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꼭 아내 손잡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0: 예.
1: 네. 네. 그래요. 저희가 좋은 소식 제가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문자 기다릴게요.
0: 네. 제가 딱 한마디만 확 올리고
1: 네네. 네.
0: 이 험한 폐허 세상에서
1: 예.
0: 빛의 자녀로서 버리는 모습으로 저 영원한 십자가 소망 바라보고 십자가 소망 바라보면서
1: 예.
0: 저 영원한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고 기도드립니다.
1: 네네 그래요.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저희도 응원하면서
2: 됐네.
1: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아유 감사해요. 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하셨군요.
1: 그러니까 강하게 이제 말 들어보면 이제 강할 것 같으면서도
2: 네.
1: 또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고.
2: 아, 이런 방송 되는 것도 참 쉬운 건 아니에요.

0: 있습니다.
1: 1561 갑니다. 신호 가요.
2: 아,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PD입니다.
2: 네네, 안녕하세요.
1: 방송 듣고 계셨죠?
2: 네네.
1: 어디신가요?
2: 아, 어디냐고요?
1: 예.
2: 네. 어, 파주입니다.
1: 파주? 어, 네. 지금 몇 년 방학이세요?
2: 어, 방학은,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 지금 혼자 계십니까?
2: 네. 네네.
1: 혼자? 어, 보니까 아니, 혼자. 뒤에 보니까는 문자를.
2: 밖에 나와 있었는데요. 네네. 네.
1: 밖에 나와 있었어요?
2: 네네.
1: 근데 지금은 들어왔어요?
2: 어, 예, 예.
1: 어, 그래요. 보니까,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예.
2: 어, 예. 그, 네. 어떤 말씀 드려야 되죠?
1: 아, 아니, 지금 보니까 문자를 아, 하나 더 주셨던데, 네. 파주 네, 그, 야당역 근, 인근인데 교회를 추천해 주시면 신랑이랑 같이 나가보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또, 또 한 번 주셨군요.
2: 아, 네. 제가 그, 뭐, 네, 처음에. 네. 그, 주민 성경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1: 어렸을 때.
2: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께서, 어, 이제 주변에서 평가하는 대로 보지 말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어,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나로 써야 된다, 뭐 그런, 그 당시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2: 근데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2: 근데 이제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정말 어, 어려운 문제구나.
1: 이제 혹시 파주로 이사 가셨어요?
2: 예, 이쪽이 직장이 가까워서 여기서 생활을 주로 많이 하고요.
1: 예.
2: 어, 근데 이제 그동안은 주변 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정말 많이 하고
1: 네.
2: 기도를 어 진짜 기도에 갈급하면서도 제가 기도를 드리지는 않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어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어쨌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1: 네네네.
2: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원이나 좀 제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네. 좀 그런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1: 네.
2: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 예.
2: 예, 네, 지금은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이제 예. 교회를 나가게 되면,
1: 예.
2: 어, 내가 기도를 하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가는 건데,
1: 예.
2: 자꾸 주변 사람들이나 약간 사회처럼 또 인지가 되면서,
1: 예.
2: 이렇게 좀 신앙생활로서 교회를 다니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1: 스스로. 예.
2: 그래서 그런 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2: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 파주를 이사 가고 나서 지금 교회를 정하시지 못하고 있군요. 네. 마음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열리고 계시고. 맞나요?
2: 갈급한 마음이 있죠.
1: 그렇죠.
0: 들어보니까
1: 예.
0: 하나님이 참 우리 자매님을 옛날부터 많이 사랑해 주셔서 주일학교 때부터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또
1: 그러니까.
0: 자매님 말씀을 들어봐도 아,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찬 예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막 네. 전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파주 야당역 근 인근에 좋은 교회로
1: 네.
0: 저희들이 잘 알려서 소개시켜드리니까 정말 딱 다 준비됐어요.
1: 네.
0: 완벽하게
1: 네.
0: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도장 딱 찍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2: 네.
0: 아, 참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막 전달되는 것 같아서
1: 네.
0: 저도 참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네. 이제 연결됐으니까 혹시 지금 새끼라 들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어 이제 주로 운전할 때 듣고요. 네 그런 편이에요.
1: 오늘은 이제
2: 차에서 밖에 못 듣죠.
1: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문자는 처음 보내셨는데요. 용기 어, 딱 내셔가지고.
2: 듣고는 있었어요. 네,
1: 듣고는 있었지만 오늘 용기 내서 처음 문자를 주신 네. 것 같아요.
2: 네.
1: 삼손도 다 맞춰주셨고. 삼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삼손이죠 뭐. 양손도 아니고 네. 효자손도 아니고. 예, 힘을 이제 내셔야죠. 이제 삼손처럼 네, 이제 하나님께 네. 돌아가서. 신랑도 네, 지금 맞아요. 방학 중이죠?
2: 네, 신랑도 보면은 자기 전에 뭐 이럴 때 기도는 하는데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1: 네.
2: 이게 서로 딱 맞을 때가 많이 없더라고요.
1: 아.
2: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자 그러면 또 제가 그렇고 또 제가 가자 그러면 약간 그런 중에 있었어요.
1: 자 이번에 저희가 같이 밀어드립니다. 같이 선물 두 개를 드리면서
0: 선물 두 개.
1: 양손으로 삼손이 아니라 네. 양손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0: 네. 자.

0: 거 하나,
1: 본인
0: 신랑
1: 거 하나,
0: 하나,
1: 신랑 거 하나, 선물 두 개.
2: 네.
1: 자, 아까 제가 불렀던 거 중에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네, 저는 주얼리면 좋겠고요.
1: 네, 네.
2: 저희 신랑은, 네, 소곱창.
1: 소곱창,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주소를 받을 텐데, 아무튼 야당역 네. 근처라고 했잖아요.
2: 네.
1: 그 근처에서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소개를 시킬 테니까, 신랑과
2: 네네.
1: 같이 이번 주부터, 이번 네네. 주부터 용기 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2: 네네.
0: 그럼요. 하나님이
2: 네네.
0: 주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딱.
1: 옆에 신랑은 안 계시죠? 지금 혼자 있잖아요.
2: 네네.
1: 예.
2: 네네.
1: 자, 혼자 일단 결단의 기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0: 네. 저와 함께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네네.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그래요.
2: 정말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1: 미리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1: 오늘 계속 듣고만 있다가 오늘 처음 문자 용기 내서 보냈잖아요.
2: 네.
1: 일단 그거부터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고 그거부터 작은 순종을 하신 거니까 이제부터 네. 하나님께 조금씩 순종을 하시면 분명히 네. 좋은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0: 아멘.
2: 네, 아멘. 네.
1: 이번 주 주일에
2: 감사합니다.
1: 오늘 네. 있었던 일 남편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2: 네.
1: 소곱창 많이 드시면서 저희가 밀어붙일 테니까
0: 네.
1: 그냥 따라가면 돼요.
0: 네.
1: 뒤에서
0: 네.
1: 밀어제끼는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예
2: 네.
1: 밀어붙이는 힘을 받고 이번 주부터 네. 꼭 가시고
0: 아멘.
1: 앞으로 잘
0: 네.
1: 다니고 있다. 신랑과 같이 다니고 있다. 이런 좋은 문자
2: 네.
1: 기쁨의
2: 네.
1: 문자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0: 그래. 주일학교 네.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딱 마침내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1: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했던 네. 그 말씀을 어떻게 아직도 잊지 못하죠?
0: 그러게.
2: 아,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0: 네. 이제 그때 말씀이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예. 늘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예.
2: 네.
1: 또 연락할게요. 네.
2: 네.
0: 감사합니다.
2: 네.
1: 참, 이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신 가정 기대되네요. 목사님.
0: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다 준비되신 분들을 우리 PD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누르시는가 봐요.
1: 그러니까
0: 오늘 이렇게 완전히 딴 날보다도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선택하신 분들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데
1: 이번에는 목사님
0: 네.
1: 무교
0: 아 할렐루야 정답 맞추셨어요. 삼선 무교
1: 무교. 본인이 진짜 무교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0: 네.
1: 옆에서 막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6959번님
0: 네. 69
1: 여보세요?
3: 네?
1: 네. 여기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3: 네.
1: 혹시 학생이에요?
3: 네.
1: 몇 학년?
3: 5학년이요.
1: 5학년 친구가 아까 무교라고 보낸 거예요? 문자를?
3: 네.
0: 이야, 잘했어요. 반가워요.
1: 아까 보니까 지금 엄마 목소리인가요, 옆에?
3: 아니.
1: 그러면?
3: 선생님.
1: 아, 선생님? 너 새끼라에게 문자 보낸 거지? 뭐 이렇게 금방 음성이 들렸는데?
3: 에?
1: 새끼라에도 음성, 뭐 문자 보낸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옆에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3: 집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0: 선생님. 아, 네.
1: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새끼라를 아시네요?
3: 네?
0: 어떻게 선생님하고 같이 보낸 거예요? 어떻게 알고 선생님이 딱 알지? 어떻게 저 문자를 다 보냈어요?
3: 들었어요,
1: 라디오를 같이 들어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새끼라라고 알고 있군요?
3: 네.
0: 우와, 공부하는데 친구... 어떻게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
3: 차에서 들었어요.
1: 오면서
0: 자,
1: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집에 왔어요? 집이에요?
3: 지금 차예요. 지금.
0: 아직도
1: 지금
0: 차에 있구나.
1: 옆에 있는 선생님 운전하고 계시고.
3: 네.
0: 와.
1: 자, 우리 5학년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3: 이성우요.
1: 이성우.

0: 성우.
1: 네.
0: 성우가 무교라고 보냈잖아요.
1: 네.
0: 무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1: 종교가 없다는 뜻이.
2: 오, 정답.
0: 교회 안 다녀봤어요?
1: 네.
0: 어, 진짜?
1: 네.
0: 한 번도?
1: 네.
0: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고?
1: 네, 가본 적이 없어요.
0: 가본 적이 없구나.
2: 우와.
0: 근데 오늘 왜 보냈어요? 무교라고?
1: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저.
0: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2: 운전하신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시는가요?
1: 네.
0: 어, 그렇구나. 아, 선생님도 다니고 계시고.
2: 선생님 차에 들려있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 나도 한번 해보자. 저 무교예요. 이야, 정답. 선생님.
0: 잘했어요,
2: 뭐예요?
0: 잘했어요.
2: 이렇게 물어봤나? 아니면 직접 삼선 알았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1: 선생님 알려주셨어요.
0: 아, 선생님 알려줬구나.
2: 어쨌든 정답 잘 맞췄어요. 어, 너무 반갑네. 어,
0: 성경에 와.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삼촌이 아니라 삼손. 이름이 삼손이야.
2: 네.
0: 힘이 센 사람. 나중에 교회 가면은 이 삼손 얘기 분명히 들을 텐데, 응?
1: 네.
0: 그 성경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우를 엄청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 응? 성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대요. 그래서 선생님 통해서 오늘 방송을 듣게 하셨고 성우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우가 예수님이 성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대신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우를 위해서 아저씨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 천국 간다. 이게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성우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응?
2: 주변에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요?
1: 아니요.
0: 부모님은? 부모님은?
1: 안 다니시고.
0: 안 다니시고.
2: 안 다니시고.
0: 자, 우리 6959번. 6959번이 우리 성우 전화번호 맞죠?
1: 네.
0: 어, 성우가 어, 좋아하는 일단은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
2: 당첨.
0: 아까 아저씨가 막 선물 부른 거 들었어요?
1: 뭐 들어.
0: 자, 선물이 뭐가 있냐면 네.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세제, 화장품, 레모나. 우리 성우가 좋아할 만한
2: 좋아할
0: 거가
2: 만한 거. 엄마 아빠 드리면 어. 좋아하겠다 하는 거 하나 골라봐.
0: 아니 왠지 성우 연어 좋아할 것 같은데.
2: 성우,
0: 아니면 견과 성우.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고.
2: 연어.
0: 어, 본인이 골라봐요. 어떤 거?
1: 연어.
0: 그렇죠. 왠지 연어 좋아할 것 같아.
2: 강요하는 것 같은데.
0: 아저씨 강요 절대 아니야.
2: 네, 연어,
0: 연어 좋아하죠?
1: 네.
0: 아, 오케이. 그래. 연어 좋아하고.
2: 네.
0: 그러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견과도 드릴 테니까 견과도 먹어요. 견과.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고.
2: 아니 네. 선생님 앞에 운전해 주시는 선생님을
0: 아, 선생님은
2: 드려야지.
0: 또 선생님이 따로 드려야겠네.
2: 따로 또
0: 선생님은 지금
2: 드려야지.
0: 운전 중이시니까.
2: 아 그럼.
0: 어, 선생님은
2: 따로
0: 제가,
2: 전화해서.
0: 에, 어. 제가 나중에 또 전화해가지고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성우.
1: 네.
0: 혹시 주위에서 교회 가자는 말 안 들어봤어요?
1: 네.
0: 안 들어봤어요?
1: 네.
0: 아 그렇구나. 오늘 한번 들어봐요. 오늘 한번 들어봐.
2: 운전하시는 선생님이 네. 데리고 가도 좋겠다.
0: 그러니까.
2: 선생님 교회 다니시니까 새끼라 그러니까. 들어놓고 네, 들으셨을 네. 게 않겠어요?
0: 자, 우리 성우가 어, 예수님을 믿고 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 이제 나의 이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가 있는데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2: 그 라디오 들어봤죠? 목사님이 먼저 하면 따라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음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편안함을 주시고 마음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난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아멘.
1: 기도 처음 해봤죠?
0: 네.
1: 와, 그러니까, 와. 이제 앞으로도 항상 마음에 어떤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소원이 있거나 또 기쁨이 있을 때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너무 잘했어. 정말 똑똑하네.
2: 자, 우리 성우 지금 어느 지역에 살아요? 어느 인천. 지역?
0: 인천. 인천이요,
1: 인천. 경기도 인천.
2: 경기도 인천이구나. 네. 알겠어요. 경기도 이천. 금방 기도했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성우의 죄, 아저씨의 죄, 목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앞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꼭 교회를 가보면 좋고 옆에 계신 선생님 교회 한번 이번 주부터 가봐요.
0: 네.
2: 알겠죠?
1: 네.
2: 예, 그래요. 그래요. 성우 오늘 전화 받으셔서 감사하고
1: 네.
2: 이따가 선생님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해 볼게요.
0: 네.
2: 고맙습니다.
0: 네. 네.
1: 아유, 감사해요. 전화 받아줘서.
2: 자, 이렇게 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큰 감사해라.
2: 아니, 근데 네.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해도 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고
1: 어, 요즘에 그래.
2: 교회 가자고 얘기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라는 게
1: 아, 요즘은 많이 진짜, 그런 것 같아. 저도
2: 오, 이런 경우도 아직도 있네요.
1: 아, 이거 아직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참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어렸을 때 보면 다 성경학교라도 가보고 주일학교도 예, 예, 가봤는데 예. 요즘 아이들은 오.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2: 그러니까
1: 참 우리 너무 안타까운
2: 다음 일이지. 세대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전도,
1: 아, 네.
2: 아,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새끼라도 예.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늘 한 문장이라도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세요라고
2: 네네.
1: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2: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여름에 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1: 네네.
2: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도시에 있는 다음 세대들 어떻게든 어떻게든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1: 맞아요.
2: 오늘 아우 전화를 다 못했어요.
1: 아.
2: 오늘 방학생 무교생 많이 있는데
1: 네.
2: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결해 드리도록 하고
1: 네 방송 끝나고 모두 연결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2: 네 한학의 김창무 목사님 저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 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 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자활시설 야곱의 집에서 오는 6월 14일 주일 낮 12시 제2회 건물 마련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재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해진 야곱의 집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실 분은 야곱의 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누구나 탁월함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일이든 잘하는 것, 빼어난 것, 아름다운 것, 예쁜 것,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것이지요. 밥을 한 그릇 사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 가게나 가지 않습니다. 맛집, 요리를 잘하는

집을 찾아가서 먹습니다. 타그람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현상을 이데아론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세계를 두 개로 나누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와 완전한 원형의 세계, 이데아계가 있는데 현상계의 모든 것은 이데아를 동경하는, 이데아를 동경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데아와 닮은 타그람을 동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플라톤의 이론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탁월하고 잘하고 빼어난 것을 더 좋아하고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존재는 천사였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도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상의하지 아니하시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일곱 구절을 인용하여서는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한다는 것이지. 곧 천사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천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지만 예수님은 예배를 받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역의 도구이지만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탁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들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자 자신들이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강한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고 하면 기독교가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보다 훨씬 탁월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장 탁월한 존재로 여기는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천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더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믿는 구약 성경에서 일곱 구절을 인용하였으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선물의 내용보다는 선물을 싸고 있는 포장지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한 아이가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와 선물을 담고 있는 상자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선물은 아예 내팽겨쳐 버리고 포장지와 상자만 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형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수단으로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다양한 것들을 주셨는데 모세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법궤도 그렇고 천사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예표적인 수단들로 그런 것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예표적인 수단들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과 성전, 법궤, 천사들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믿으면서 그런 것들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지. 선물의 내용보다도 포장지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 포장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정말 이 포장지가 예쁘고 그냥 간직하고 싶은 그런 포장지도 참 많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런 명품, 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면 담아주는 종이 가방 있지 않습니까? 쇼핑백. 이 쇼핑백만 인터넷에서 수십만 원에 거래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로고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선물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만일 선물을 내팽겨치고 포장지를 챙겨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포장지와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음악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영상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도구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건물? 밖에 나가면 얼마나 조경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결국은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예수님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위한 도구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와 복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오직 예수님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일곱 구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탁월한 분이심을 논증하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곱 구절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우주적인 차원, 객관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소개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인용된 말씀들도 대부분이 우주적이고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구절을 좀 주목해 보았으면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그가 하나님이 마다들을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다시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나눠집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킨다 아니다 재림을 가리킨다 그렇게 의견이 나누는데 저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그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또라고 하는 말

앞에 옮겨놓기를 그렇게 권하는데요. 다시 또 여러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니까 또한 이런 의미를 보면 된다는 거죠. 다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대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대상이시고 천사는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요 사역의 도구인 천사가 마땅히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탁월함은 감탄을 낳습니다. 세상의 탁월함, 뛰어난 예술가의 예술 작품을 보거나 탁월한 운동선수의 운동 경기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감탄을 쏟아놓습니다. 세상의 탁월함은 감탄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경배를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경배를 낳는다는 것이지. 물론 세상의 탁월함이 하찮다거나 무용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탁월함에 대한 감탄이 때때로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샤갈과 루오가 있습니다. 진품 전시회를 한 번씩 국내에서 할 때가 있는데 가능하면 가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좀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요. 가서 감상을 하고 나오면 정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인생의 비밀을 본 것과 같은 그런 묵직한 전율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전율이 며칠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이죠. 감동도 받고 전율도 느끼지만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제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탁월함은 냉정하게 말하면 나와 동떨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무리 감동을 받고 전율을 느낄지라도 나는 다만 관객일 뿐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볼 뿐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연주자가 될 수 없고 운동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를 아예 다시 태어나게 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아예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나와 관련된 탁월함이고 나를 위한 탁월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그 주인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주인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관련된 탁월함이고 나를 위한 탁월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세상에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아마 보신 분들 대부분일 텐데요. 히딩크 감독을 만난 후에 박지성이라고 하는 정말 차범근을 능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어떤 축구 선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탁월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

0: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단지 감탄하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탁월함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탁월함 앞에서 단지 감탄만 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는지요? 마치 대가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최고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것처럼 감탄하고 전율하는데 단지 감탄하고 전율하기만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 앞에 그들은 감탄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는 겁니다. 등한히 여기다는 말은 무관심하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들이 결코 구원을 거부하였다거나 구원을 배척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무관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탁월함 앞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감탄할 뿐이었지 결코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거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유혹이 오고 박해가 몰려오자 그들은 몹시 흔들리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카일 아이틀만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 제목은 Not a Fan 이거든요. 거기 보면 팬과 제자의 차이점을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 특별히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습니다. 생일부터 시작해서 그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습관은 취미는 버릇은 무엇이고 스케줄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의 모든 것을 다 닮으려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닮으려고 하죠. 그런데 팬에게는 결정적인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 연예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극히 일부의 팬 외에는 일반적으로 팬은 자신이 아무리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좋아서 쫓아다닐 뿐인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인격적인 터치를 받지를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흔들려 보지 못하였고 한 번도 뒤집어져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단지 내 열심, 내 취향, 내 본향대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닐 뿐입니다. 마치 팬이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좋아서 내 취향에 따라서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코치를 받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고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어떻게든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며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제물로 드리고자 애를 쓰며 날마다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오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그분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예배자요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내 취향과 내 본향에 내 본심에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기꺼이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요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눈 열어주시어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절대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대하심 앞에 감탄하고 놀라지만 그러나 단지 감탄하고 놀라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되 주님께 기꺼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 걸어가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신앙 안에 선물보다 포장지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맞추고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855-0691번 공주중앙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8화 절망과 불안 속에서 1896년 서울 정동 개화사상가 서재필은 새로운 조선, 새로운 조선인, 새로운 시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독립협회를 창립한다.
2: 모두 모인 것 같으니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먼저 기도를 해도 될까요?
3: 저기 서재필 선생,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교회에 온 건지 독립협회에 온 건지 헷갈리네요.
2: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대부분 저와 같은 교인들이셔서

0: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반, 상민, 백정 모두 차별 없이 조선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네 뜻에는 공감하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유학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해. 서열과 질서가 무너지면

0: 형, 이 모임을 단순한 정치 조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운동이 주된 목적이니까 그러니 찬송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1: 하, 이놈이 끝내 그 말을 하네.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거 알지? 내가 부회장으로서 말할게. 안 돼. 정치와 종교는 함께 갈 수 없어. 독립은 정치의 일이고 신앙은 개인의 일이야.
0: 아, 형! 끝까지 이러기야?
1: 그래! 나는 오늘도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야. 너의 종교심은 존중해. 하지만 그것이 이 모임의 전체가 돼선 안 돼.
2: 이상재와 서재필, 더 나은 조국을 위해 두 사람은 한 곳에 모였지만 생각은 너무도 달랐다. 그러나 독립협회는 얼마 못가 정치적 음모로 해산된다. 그곳에 있던 이상재 또한 반역죄로 감옥에 끌려가고 만다.
1: 아니, 나보고 이런 죽을 먹으라고? 자네 제정신이야?
3: 시끄러. 조용히 하라고.
1: 나 정산푼 당산과까지 지낸 사람이야, 알아?
3: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기 봐봐. 너보다 더 난다긴다는 사람도 조용히 있잖아.
2: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는 이상재. 그곳엔 이승만, 신흥우, 김정식 등 개화파 인사들이 가득했다.
1: 억울하다. 아, 너무 억울해. 난 그저 세상이 더 나아지길 원했을 뿐인데 난 죄인이 아니야. 아니라고. 왜 내가 여기에 와야 되는데.
3: 아, 이 자식이 보자보자 하니까.
4: 저 대감마님 드릴 옷이랑 먹을 것 좀.
3: 안 돼.
5: 네? 이런 것들은 넣어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3: 그거야 그렇긴 한데 정치범은 얘야. 서로 얼굴 보면 어떤 잡당 모의를 할지 모르는데 안 그래?
5: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우리 남편한테 이 옷만 좀.
3: 그냥 가라고. 자꾸 이러면 둘 다 잡아놓을 거야.
4: 마님, 안 되겠어요. 저, 빨리 그냥 가요.
5: 안 돼. 이거라도 좀.
4: 아니야, 마님, 제발요. 이러다 마님, 큰일 나요. 얼른요, 얼른.
2: 그렇게 이상재는 세상과 격리되어 잊혀져 갔다. 하루, 이틀, 한 달. 시간이 흐르자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6: 해가 빨리 지는 걸 보니 이제 가을이구나. 그럼 벌써 1년이 지난 건가? 처음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힘들다. 이복에 물 좀 주겠나?
3: 뭐라고? 다시 말해봐.
6: 물. 물 달라고 했어. 물.
3: 아직도 네가 죄인인 걸 모르는구나. 인정하기 전엔 못 줘.
6: 결국 내가 지킨 신념도 명예도 사라졌구나.
2: 조선의 양반으로서 지키려 했던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무너짐의 끝에서 책 한 권을 잡는다. 바로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이었다.
6: 성경. 이 요망한 책이 또 내 앞에 나타나는구나.
2: 무심코 펼쳐든 성경책. 그의 눈에 성경 한 구절이 들어온다.
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독생자? 허황된 말뿐이로구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도대체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길.

0: 야야야! 불끄고 자라고 몇 번을 말해!
1: 여기까지만 마저 읽고 자겠소.
2: 아니,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재밌게 보는 거야? 에? 뭐야?
1: 성경이요.
2: 에휴, 너도 점점 미쳐가는구나. 하긴, 여기서 제정신이면 사람이 아니지. 근데, 그거 나도 읽어봤거든? 재미없어. 그러니, 괜히 희망 찾지 말고, 자! 자라고!
1: 말자. 아니, 한 장만 더. 아, 그래, 또한 장만 더.
3: 이상재는 아예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기로 결심한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장이 보이고 알 수 없던 의미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2: 아직도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냐?
1: 아니요. 나는 죄인이요. 이제야 알겠소.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했는지 말이오.
2: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1: 예. 그런가 보. 속이 너무 답답한데. 물 한 잔 주시겠소?
3: 교도관이 건네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는 이상재. 물 한 모금을 마시자 이상재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1: 내게로 와 생명수를 마셔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우물가의 여인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게 그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2: 그래서 뭐, 지금 여긴 감옥이야. 달라질 건 없어.
1: 여기가 어디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4: 전에는 바득바득 아가씨더니 눈빛도 표정도 완전히 변했어. 무엇 때문에 바뀐 거지?
2: 그럼 네 생각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1: 죄인이 나를 위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저를 당신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 큰 역사를 만드셨는데 그동안 저는 왜 몰랐을까요?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3: 이상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폭풍 같은 참회와 감격으로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꾼다.
5: 너는 누구냐?
1: 저는 이상재입니다. 조선의 양반이었지만 지금은 죄수인.
5: 그래. 고종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정삼품 당상관을 지낸 이상재. 그러나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1: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5: 너의 벼슬

0: 지어 너의 이름도 여긴 없다.
1: 네,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0: 이제 이 말씀을 받아라. 이상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 네? 저를 부르셨다고요?
0: 너는 나를 거절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너를 향한 뜻이 있어 여기 생명을 살려두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0: 어떤 길을 가라는 거지? 나는 여기 갇힌 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1: 오늘 청수당번이 아파서 못한다고 한다. 대신 해줄 사람 있나?
0: 제가 하겠습니다.
1: 뭐? 허이, 우리 지체너 부신 양반님께서 하겠다고. 웬일이야? 야, 이거 참 사람이 진짜 달라지긴 달라지네. 어? 아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0: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네, 저의 교만, 체면, 자만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을 따라 성김의 길을 가겠습니다.
2: 그날 이후 그는 양반도 정치가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은 서서히 철장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다.

F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8화 절망과 불안 속에서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 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0: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린 만약이란 말을 종종 합니다. 만약 내가 거기에 갔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모든 만약이라는 수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을 집어넣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않았다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나에게 맹렬하여 나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않았다면 물이 나를 휩쓸며 시내가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시편 124편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우린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운동장에서 이제는 천군 백군을 볼 수 없지만 세상에선 하나님 편, 하나님 편 아닌 편 딱 두 팀만 존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고향 생각 이은상 씨의 홍남파 곡으로 메조 소프라노 백남옥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 2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시편 124편의 끝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 때 내가 혼자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입니다. 두세 사람을 당해내고 열 명도 막아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사람도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금 내 편이 누구십니까? 바로 만군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피난처시요 기댈 바위가 되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말씀의 약속을 꼭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조지훈 씨의 박영주 곡으로 테너 신영조였고요. 앞에 곡은 꽃그늘 아래서 박수진 씨의 임금수 곡으로 소프라노 김혜란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 2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왕이었죠.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미 적에게 삼켜졌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사건들이 혹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이 날 치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공의 노래, 함효영 씨의 홍남파 곡이었고요. 바리톤 김성길이었습니다. 앞에 두 곡은 배틀 노래, 고정희 씨의 이원주 곡으로 소프라노 이상경이었고요. 박연포포, 한국민요, 테너 박인수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 2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셔주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만약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출애굽은 없었겠고 다윗은 전쟁 중에 죽었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끝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지 말고 찬양하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별 보며 달 보며 유성윤 씨의 유병무 곡으로 소프라노 홍혜란이 노래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많은 올무에서 구덩이에서 죽음에서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가곡과 함께한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시편 71편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노년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의 인생은 마치 사계절과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흘러갑니다. 봄에는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가을에는 결실이 있고 겨울에는 다시 봄을 기다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노년은 마치 겨울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겨울에 해당되는 이 노년을 부정적으로 결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노년기는 단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소모적인 시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이르는 시기이며 또한 신앙의 열매가 가장 무르익는 믿음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은 대체로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노년기에는 시리에 빠지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소망을 품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또 21절도 읽어봄직합니다.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결단도 있지만은 분명한 강구도 나오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다윗은 왕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이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삶을 계속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기도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여전히 소망이 넘쳤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믿음이 확고해 있지 않습니까? 노년의 다윗은 조금도 어두운 구석이 없었으며 의기소침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찬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지금 노년에 해당되는 분들이나 앞으로 노년기에 이르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이 같은 태도를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우리 모두가 꼭 구비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노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노년에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데 이 네 가지입니다. 도저히 하나를 빼버릴 수 없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한 가지를 첨가해서 전합니다. 첫 번째, 노년의 믿음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다윗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고백합니다. 과거 어느 한때만 잠시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믿음이었습니다. 이 노년의 믿음은 수많은 세월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것을 겪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노년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건대 검증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 믿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일관되게 주님을 믿는 거,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노년에 이르신 분들은 그 어릴 때부터 일평생 시간과 물질과 또 자신의 몸을 주를 위해서 바치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검증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믿음의 뿌리가 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자아의식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떻게 이런 영적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른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태중의 아이가 성령 충만하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게 되면 그 노년의 믿음이 귀한 것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서
검증

되어서 이제 우리가 노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어르신들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그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감독이었는데 그는 AD 155년경 로마 정부에 의해서 화형에 처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면서 마지막으로 회유를 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경배하라. 폴리갑은 자신을 사르기 위해서 쌓아둔 나무장작 더미에 묶인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소.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소.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그분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이오. 이것이 평생 주님을 믿은 노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어린 시절이나 젊을 때 하나님을 믿었으면 지금 믿는 것으로 자만하지 마세요. 노년에는 더욱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년의 믿음은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다윗의 노년의 믿음이 귀한 것은 그가 평안한 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도 주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평생 의지한 믿음은 그 과정과정이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 대목을 우리가 직접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노년의 때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갈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소외를 느끼고 또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경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곤핍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노년에 찾아오는 고난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외에도 더 큰 시련이 있었어요. 평생 그 고난이 따르다가 노년에까지도 따라오네요. 그것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다윗이 굳게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조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품게 만드는 거 있죠. 참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없이 믿음 하나 주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마저도 조롱하고 그걸 가지고 흠을 잡으면 진짜 설 자리가 없을 만큼 그때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그것마저도 잔인하게 건들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은 즉 이제 안심하고 따라잡으라. 그를 도울 자가 없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제 너는 하나님을 믿어봤자다.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떡하시겠어요?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다윗은 시련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가 평생 의지했던 하나님, 그분을 더욱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원수들이 회방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즉각 반응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노년의 정도 이르면은
결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날이 얼만데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아직도 요소리 저소리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팍 넘어지고 자빠지고 휘둘리고 그럴 지경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거 뛰어넘어야지요. 사람의 말 개의치 말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한 대로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께 어려움을 그대로 알려드리잖아요. 그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만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나의 하나님을 놓칠 수 없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는 오직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대상이 개입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그 믿음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 배우자가 잘 믿는다고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아내 치마 쪼거리 붙들고 천국 따라가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처럼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이 자꾸 손실되면서 몸을 지탱할 수 없어요. 그러다 낙상하면 큰일 나잖아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기도가 중단되면 시험에서 내 믿음을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기도는 노년의 영적 근력 운동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평생 의지했던 하나님! 그 주님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꽉 붙들고 위기 때, 시련 때에 그 하나님 부르며 지켜내는 믿음. 그래서 노년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날마다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새 거뜬히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는 이 믿음의 장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직접 확인해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물론 우리는 노년이 되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개인의 이 문제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 일이 자신의 사명이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명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목적, 내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만 하는 일, 이게 사명이 아닙니까? 노년의 사명을 깨닫는 것도 복이에요. 그저 이제는 할 일 없는 사람처럼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명?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지금도 노년에 이렀는데 더 늙어서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그가 포기할 수 없는 사명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후대에 전하겠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담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부지런히 하다가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노년의 가치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이에요. 고리 역할. 이 역할을 안 하면 세대와 세대는 단절 현상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행한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노년들이 있기에 믿음이 계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대를 이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기성세대, 특별히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계승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와 후손들,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내 문제인 것처럼 주님 앞에 호소하세요. 그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만 하지 남의 얘기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노년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틈틈이 예수 잘 믿으라고, 나는 너희들 예수 믿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적인 좀 감화를 주세요. 반드시 그것이 헛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평이라도 더 확장이 돼서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가는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라니까. 늙은이가 꿈을 꿔줘야 그 꿈이 젊은이들에게 물려져서 그들이 그 꿈을 근거로 해서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말하고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공동체입니까? 공동체는 어느 한 계층만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믿음을 가진 어르신들도 있어가지고 이 꿈이 아래로 아래로 전달되고 공유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꿈을 꾸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불행해져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모해 주시고 그 나라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꿈을 나누어주는 복된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리텐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신실한 여성 크리스찬이었어요. 50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80세가 넘도록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간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생명 다할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80 고령의 여성이 한 말이에요. 다윗도 말했습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후대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그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믿음은 누구나 가져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의 삶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전하며 사는 믿음을 가진 노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노년의 믿음은 찬양하고

0: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71편을 소위 비탄시, 탄원시로 분류를 합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 시편을 찬송시로 분류하고 싶어요. 노년의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탄식으로 끝내지 않고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들여다봅시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다윗은 말이죠,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이게 다 현악기예요. 줄을 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 아닙니까? 하프든지 건문고 같은 악기든지 다윗은 이 줄을 튕기고 하는 악기에 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하프를 치니까 그 악한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젊을 때부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이 역시 노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의 입술은 기쁨으로 넘쳤고 그의 구속함을 받은 영혼은 즐거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명나는 모습일까요?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지금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육체적으로 약한 거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계십니까? 경량의 세월을 믿음으로 헤쳐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는 자만이 가장 깊은 감동적인 찬송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노년의 찬양은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곁에서 들으면 가슴 뭉클할 정도로 진한 감동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노년의 믿음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시편 71편 그 많은 내용 중에 이 모든 다윗의 믿음을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거침없이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 처음에 읽었습니다만은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젊을 때 이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 노년에도 항상 소망을 품고. 노년은 소망을 품는 시기예요. 꿈을 꾸는 시기라니까. 그걸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송에 관한 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해요. 오늘 본문인 시편 71편은 노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왜요? 노년의 믿음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노년의 믿음은 시련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노년의 믿음은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믿음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 622-9991번 대전중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91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처음 인사하게 되어서 지금 너무 신기해요. 오늘 꼭 엄마 아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편지를 보내요. 첫 번째는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해요. 이 가족의 막내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다음으로 꼭 말하고 싶었던 게 내가 너무 어려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몰랐지만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주셔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이 크게 부자거나 특별한 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엄마와 아빠와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를 때가 가장 좋아요. 학교에서 친구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 또는 마음이 어려웠던 게 고쳐지는 것 같거든요. 특히 꽃들도 찬양을 매일 불렀으면 좋겠어요.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아빠, 엄마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건데요. 엄마, 아빠 마음이 더 이상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힘든 모습으로 들어올 때마다 나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아들 요엘 올림.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라고 하신 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편지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무거워지기만 했다면, 신앙이 숙제처럼 느껴지기만 한다면, 오늘은 이 아이의 순수함을 소망하며 나아가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부모님을 향한 막내 아들 요엘이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요엘이의 편지를 들으면서 우리 어른들은 가끔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설명하려 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논리를 세우려 하고요. 그런데 오늘 요엘이는 삶에 그 신앙이 배어있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면 힘든 게 나아지는 것 같다고,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따라가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멋지죠. 배워서 나온 말이 아니라 가정에서 살면서 느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말하지 않아도요. 오늘 엄마 표정이 어떤지, 아빠가 힘든 채로 들어오는지 말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구나, 혹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구나 싶어요. 그런데 요엘이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또 가족들이 함께 찬양할 때가 제일 좋다고 한 요엘이. 찬양을 하면 학교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그 시간에 고쳐지는 것 같대요. 어른들이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걸 아이는 이렇게 삶에서 배우나 봅니다.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통해서요. 오늘 이 저녁에 내 안에 이런 순수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기도가 무거워졌다면, 또 신앙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만 불렀던 그때로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수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 참여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또 오프닝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오늘 요엘이의 이 깜찍한 편지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 또 어떤 묵상이 되셨는지,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저질러와 함께하고 있어요. 행저질러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발자취 방명록을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행저질라 저녁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자 저녁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주세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하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6월 10일 수요일자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문은요, 주님 앞에 내 짧은 판단과 결정으로 은혜의 기준을 단정짓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둡고 답답한 순간에도 이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단하고 신실한 믿음의 능력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 오늘 저녁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계획했던 일이 잘 풀렸던 것만 은혜가 아니라 자꾸만 일이 막히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였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6시 땡 하자마자 우리 6032번님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반갑습니다. 0459번님, 2345-5711-0816-8746-7076번님, 2396번님 등등 많은 분들이 또 기도문을 챙겨가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440번님, 목소리에 순수함이 가득 담긴 요엘이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럽네요. 마구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엘 어린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요엘이 진짜 기특하고 대견하죠.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꽃들도라고 음성 편지에 나와 있길래 제가 오늘 행저질라 첫 곡으로도 꽃들도를 전했거든요. 아마 들었으면 또 신나서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1440번님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0082번님 오늘 새싹 달고 오셨는데 직장 동료이자 친한 동생인 이동억님이 퇴근하는 길에 극동방송을 틀어주네요. 전도 대상자로 기도 중인데 마음을 주지 않네요. 우리 동억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뭔가 바뀐 것 같은데요, 0082번님.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기도 중인데 마음을 주지 않는 전도 대상자가 오히려 0082번님을 향해서 극동방송을 틀어주는 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이미 마음을 주는 사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0082번님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당겨보면 금방 같이 교회 가실 것 같은데요. 성령께서 일하는 중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억 형제님 꼭 우리 0082번님 따라서 또 교회로 발걸음 옮기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 평생의 보증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꼭 만나기를, 그래서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3922번님 어제 기도문도 감사했어요. 오늘 기도문도 챙겨갑니다 하시면서 받아가셨습니다. 축복합니다. 3922번님 0263번님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4820번님 오늘 저녁은 남편의 출장으로 두 아이와 함께합니다. 마냥 어린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이 제 기분을 살필 거라는 생각에 표정관리부터 하게 되네요. 저의 마음을 아는지 오늘도 평안한 저녁입니다. 행저질러와 함께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고 있나 봐요. 오늘 오프닝 편지를 들으신 우리 부모님들 아마 나의 그런 마음들 지금 조금 힘들고 지칠지라도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런 발걸음과 또 그때부터는 표정관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오프닝 편지 들으신 분들은. 네, 4820번님 오늘 저녁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또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038번님, 오늘 저녁 기도문 너무 은혜롭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저녁 기도문 꼭 받아가셔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내 짧은 판단과 결정으로 은혜의 기준을 단정짓지 않고 내 눈이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되게 하시고 제 입술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나의 손과 발 그리고 온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9673번님, 최PD님 안녕하십니까? 저녁기도문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저녁기도문 챙겨가셨고요. 3305번님도 저에게 어떤 사진 하나를 또 보내주셨어요.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한 캘리그라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이 적혀진 예쁜 이미지를 또 저에게 답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이렇게 받는 건 처음인데요. 3305번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34번님 오늘은 세종과 대전을 오가지만 피곤치 않고 행복하게 보이는 풍경마다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들어서 있네요. 저녁 기도문으로 감사 기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쵸? 1234번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녁 기도문 많은 분들이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녁 기도문 은혜를 노래하는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수요일이죠. 고수의 창고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말 그대로 고수예요.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식을 배우고요. 또 그 분야에서 바라본 하나님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관련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주파수 고정하시고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찬양 한 곡 나누고 고수의 창고 코너 함께 하시죠.

0: 횡저질라 고수의 창고. 우리 시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창고 속으로 초대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각 분야 고수들의 지식 창고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지식을 경험해 보시죠. 자, 오늘 횡저질라 고수의 창고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스트레스 솔루션 대표 배인열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배인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박사님. PTSD라고 하잖아요.
1: 네.
0: 요즘에는 좀 흔한 단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1: 맞습니다.
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왜 계속 좀 무거워지는 걸까요?
1: 그러니까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익숙하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어느새 우리 삶 속에 너무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제가 오늘은 PTSD의 표현을 하나의 비유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 마음을 하나의 비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태어날 때 깨끗한 물이 담긴 비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하겠죠.
0: 네.
1: 성공도 있겠지만 상처, 또 실패, 두려움, 이런 관계의 아픔, 이 모든 경험들이 검은색 잉크라고 했을 때 잉크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맑았던 물은 점점 색이 혼탁하게 변하게 되겠죠.
0: 네.
1: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커에는 배출구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또 이 과학적으로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와도 연결되는 상처의 개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쓴뿌리의 개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커에다가 비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태어날 때는 깨끗한 물이 담긴 비커였는데
1: 네.
0: 상처며 실패며 두려움 뭐 이런 관계의 아픔 등등 이런 경험으로 혼탁해졌다고 하니까 진짜 저도 그 물의 색깔인 것만큼
1: 네.
0: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박사님 혹시요 정말 혹시
1: 네.
0: 이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나요?
1: 근데 사실 안타깝지만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가
0: 네.
1: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마음에 비커에 구멍을 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0: 구멍을 내면 좋겠지만 그런 무서운 방법보다 현명한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비커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죠.
1: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준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장 주기를 거치게 되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나이도 한 살 한 살 들게 되는데요. 이때 마음에

0: 그런 의미입니다.
1: 오, 그렇군요.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네.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 같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박사님 솔직히. 네. 그러면 이 깨끗한 물이라는 건 뭡니까?
0: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곤란하기도 합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깨끗한 물, 정답이 두 가지가 다행히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깨끗한 물의 정답은 프레젠트.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시작.
1: 프레젠트. 프레젠트.
0: 네. 현재와 선물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 또 따뜻한 대화, 맛있는 식사, 평안한 순간 이런 것들이 새로운 깨끗한 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지금 현재와 선물, 그러니까 현재를 선물과도 같은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이나 따뜻한 대화나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순간들로 채워가는 거다.
0: 맞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데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사람들, 네. 내가 하는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선물 같다라는 의미인 거죠.
1: 그렇군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럼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뭐예요?
0: 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정답인데요. 두 번째 정답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자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흘리는 눈물, 이 모든 것들은 그러한 혼탁해진 나의 상처, 모든 아픔 이런 것들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덮을 수 있는 덮음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가끔 한 적 있잖아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러한 고백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고 또 긴장도 풀리게 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자율신경계가 무너졌을 때 네. 안정화가 되는 그러한 생리학적 반응도 나타나게 됩니다.
1: 결국에는 조금 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그 깨끗한 물이 담긴 비커 이것도 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다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창조하셨을 때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스트레스의 해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결국은 스트레스를 연구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1: 네.
0: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는 과거를 지울 수는 절대 없습니다. 쓴뿌리가 있듯이.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채울 수 있게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우리의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조금 탁해졌다라고 느끼시면 억지로 비우려고 하기보다 좋은 시간으로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천천히 채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물을 다시 맑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스트레스에 관해서 저희가 배워봤는데 아, 진짜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사실 내가 이거를 회복해야지 어떻게든 벗어나봐야지 라고 생각을 못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예. 그런 시도조차 못하고 그런 생각조차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비커라는 정말 저 상상하면서 들었거든요. 너무나 잘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정말 마음의 물을 깨끗하게 다시 맑게 만드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저질라 고수의 창고, 우리 시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창고 속 오늘은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스트레스 솔루션 대표이신 배익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잠시 멈춰 섭니다. 하나님, 오늘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린 것만 은혜가 아니라 반대로 자꾸만 일이 막히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했던 그 순간조차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였음을 이 시간 겸손히 인정합니다. 내 짧은 판단과 결정으로 은혜의 기준을 단정짓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답답한 순간에도 이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단하고 신실한 믿음의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눈이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되게 하시고 제 입술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제 손과 발 그리고 온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의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염려와 세상의 파도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평안과 은혜를 절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제 마음을 꼭 붙잡아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마무리 짓는 복된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6월 10일 수요일자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방금 들으신 이 기도문이 이미지화되어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오늘의 이미지가 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문을 올려드리시고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꼭 한 명 이상에게 이 기도문 링크를 그대로 전송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여러분 덕분에 어쩌면 후회와 죄책감으로 또 혹은 실망과 미움으로 분노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그런 저녁을 오히려 여러분 덕분에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주자고요.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3186번님, 저도 기도문 신청합니다. 문득 매주 문자를 보내주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매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배경이 구름이거든요. 하늘과 구름인데 대부분 굉장히 예쁜 그런 이미지 속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적혀 있으니까요. 중고등학생들이 보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3186번님 축복합니다. 4768번님은 매일 저녁 기도문을 기다리며 퇴근합니다. 오늘도 기도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루의 루틴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4768번님 기도문도 잘 받으셨으리라 생각돼요. 5101번님 오늘도 무사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405번님 행저질러 드리면서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이들 학원에서 픽업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로운 기도문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 날이죠. 지금 교회로 바로 가는 중이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고 주님과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7638번님 다른 분들 퇴근할 때 저는 출근합니다. 학원일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일상을 살아낸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638번님 정말 애쓰십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이 낮밤이 바뀐 분들 또 교대 근무자분들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이제 우리 7638번님이 충전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시간이네요.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8989번님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9572번님도 오셨네요. 수요 온라인 예배 준비하면서 중보기도 내용 부탁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7317번님 퇴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기도문 오늘도 기다려집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0425번님 기도문 받기를 바랍니다. 9712번님 기도문 감사합니다 하셨고 7801번님은 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저녁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낭독해드리는 것도 뭐 물론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계시지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또 올려드리면 그게 또 다르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뭐 온 가족이 모여서 잠들기 전에 함께 거실에서 올려드리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도 너무나 좋겠고요. 아니면 혼자 침대에서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잠에 드셔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 때부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가진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해진 것 같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부터 말이죠. 평안한 밤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주어진.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도신경, 십계명, 이 주기도문은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딱 만나면 우리와 똑같을 것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릴레이 계주 경기에서 바톤과 같은 것이죠. 한 사람이 막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딱 넘겨주고 그 사람이 또 한 바퀴 와서 다음 세대에 또 넘겨주고 끝까지 계주할 때 그 바톤을 받고 똑같은 그런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자녀교육의 핵심, 세례교육의 핵심, 우리 신앙의 중심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고백이 점점 더 발전됩니다. 후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후에 이 사도

후두신경이 딱 결정된 게 AD 750년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신경은 마치 벌이 꽃을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꿀을 찾아서 모아놓은 교리에 집약된 말씀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어디 하나 딱 나오진 않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뽑아가지고 좋은 것들, 신앙 고백을 딱 해놓은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네 분야를 공부합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네 분야를 공부하거든요. 그중에 조직신학 분야가 있어요. 조직신학은 뭐냐면 성경의 일곱 개 분야. 첫째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기독론. 구원은 어떤 곳인가, 구원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종말론. 일곱 분야에 성경의 모든 것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것을 일곱 분야로 나눠서 가르쳐주는데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일곱 분야를 꽉 눌러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만 알면 기독교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이 원래 크레도라고 그래요. 크레도. 이게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크레도. 신앙 고백이란 뜻인데 크레도 두 개의 단어로 돼 있어요. 크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행한다,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맡깁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합니다. 그게 크레도, 신앙 고백이에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그럴 땐 제가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는 뭐죠? 노티티아. 두 번째는 아센수스. 세 번째는 피두시아. 여러분 이 세 개는요, 웬만하면 암송하고 있는 게죠. 첫째는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시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노티티아는 뭐냐면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첫째는 노티티아예요. 그럼 아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은 거 알아요. 그럼 믿음 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 아센수스가 있어야 돼요. 아센수스. 아센수스는 동의하는 거. 예,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인정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아센수스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피두시아가 있어요. 피두시아. 이 피두시아는 뭐냐면 결단이에요. 믿습니다. 아, 저 예수 믿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피두시아. 결단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게 피두시아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아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믿습니다. 행하고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주 동안 이 신앙 고백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도신경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위에서부터 비둘기처럼 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그 가운데 살아.

하나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멀리 계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이 사도신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삼일체 하나님은요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그분들은 영원전에 계셨다. 이게 삼일체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면 하나고 셋은 셋이지 왜 셋이 하나야?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 삼일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종교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용어를 써서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냥 알라 하나님, 뭐 부처 하나님, 난 그냥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지. 삼일체 하나님? 잘 이해도 안 되는 왜 삼일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잘 이해 못하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 뭐 기독교 맞느냐 그런 거 아니고요. 삼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꼭 삼일체이셔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나눠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신이 초월자이시든지 초월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내지하는 범신론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초월자 하나님이에요. 그럼 초월자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야, 니네들 구원받고 싶어? 니네가 열심히 해봐. 초월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내 힘으로 천국 가야 돼. 내 힘으로. 그래서 알라를 섬기는 저 이슬람 사람들은요 목숨을 바쳐야 돼. 지하드라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몸에 폭탄을 두르고 그리고 죽으면 그러면 알라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니네들의 힘으로 오라 이렇게 가르쳐요.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신은 온 땅의 신이에요. 온 땅의 신. 그러니까 초월하는 곳이 없어요. 범신론 가지고도 샤머님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초월자 성부 하나님 내재하시는 성자 예수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초월과 내재가 동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나한테 와라 초월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세요. 계약을 맺으셔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구원할 사람을 맡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한

소울과 내재가 동시에 있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잘해서 초월하신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열심히 도맡아서 이 땅에서 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초월자인 동시에 내재하신 하나님의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려주셨어요. 나는 삼일체 하나님이야. 난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확실한가를 가르쳐주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나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예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분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그 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했다. 이런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그걸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을 사람을 정해놓고 너 예수 믿어 내 아들에,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성격이 어떨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 아들 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다. 구원에 설계하시는 일 그가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이걸 너에게 줄게. 너에게 맡길게. 그리고 네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완성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어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불러요. 구속 언약. 내가 이들을 택했는데 네가 이들을 위하여 죽으면 내가 이들을 내 아들로 삼는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의 결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정직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상대하지 않아요. 난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상대하면 다 죽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대해서 우리의 대표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보고 피를 흘렸구나, 됐어,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믿도록 돌아다니고 도장 찍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믿는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또 부르짖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할 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져.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 너 믿어 할 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네. 하나님의 아들 됐네. 아, 내가 천국 가네. 와, 이런 일이 벌어졌네. 이게 믿어져요. 그걸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계속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악한 것들이 유혹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도신경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얘야, 구원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구원 나에게 있는 거야. 내가 구원하는 거야. 내가 계획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냈고 내가 성령님으로 너를 여기까지 보존하고 있어. 그 메시지더라고요.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은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결론은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자신의 지혜 전부, 사랑 전부, 능력 전부를 앞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냥 우리가 외우지만 그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지혜, 창세전부터 그 크신 은혜와 지혜 전부를 동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동원하고 성령님께서 그 능력 전부 그 전부를 동원해서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한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구원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게 사도신경이라고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구원의 위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 전부와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이 세상에 뭐 책이 뭐 1억 권이 있다, 뭐 10억 권이 있다, 뭐 그런 정도 지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면 어느 정도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무한한 사랑 전부, 무한한 지혜 전부, 하나님이 가신 전능하신 능력 전부, 그걸 공원에서 만들어 놓은 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 전부, 하나님의 능력 전부, 하나님의 지혜 전부로 얘야, 이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 만들어 놓은 이 선물 너 받아. 이게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틈하니 여기지 말라고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구원은요 완전히 싸구려, 싸구려. 그냥 천국 가는데 뭐 하나 있으면 돼. 예수 믿지 뭐. 그런 정도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너 구원받아. 뭐 했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했다고 너 구원받아.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도신경이에요. 난 너희를 사랑한다? 나 널 포기 안 해. 내 능력 전부를 동원해서 너를 건지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실한 거죠. 누가 건드려? 아, 저는 연약해서 안 될 겁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늘 변덕스러워가지고요. 난 또 내일 아침부터 변할 거예요. 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 보존할 거야. 내가 너 지킬 거야. 아무도 너 건드리지 못할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을 알면 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 내가 복받았구나. 하, 내가 어떻게 이런 숨막히는 복을 받았지.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으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영생이야, 영생. 이 구원을 알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위대함을 알면
이 구원의 풍성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0: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예배가 커지고 또 하나님께 봉사가 기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서 야 천국 가 천국 가자 야, 천국만 가게 하려고 천국에서 모여라 그런 뜻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과 수고를 하셨냐는 거죠. 얘들아 내가 이렇게 희생한 일은 야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런 내용이죠.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주님을 주님의 그 풍성함을 알게 될 때 주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아,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 세상에서 대충 살다 천국 갈 아, 제발 이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라. 그 풍성함을 누려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에서 나를 구원했는데 어 하나님 감사해요. 어 땡큐 땡큐 땡큐. 가자 가자 가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깊지를 않아요. 기쁨으로 나오질 않아요. 감격이 없어요. 막 주님 정말 예배가 시시해요. 예배 시간 나오는 걸 그렇게 힘들어해.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해. 아, 뭐 맨날 봉사하래. 맨날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해.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의 험한 복을 주셨는데 누리지를 못해. 그걸 알게 되면 깊어지고 누리게 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되고 그 자체가 천국 생활이에요. 여기서부터 누리라고 여기서부터 누리라고 이걸 알면 영생을 누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래요. 어 그래 그렇구나 성령이 있으면 사랑 열매 맺는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사랑이란 뭐냐면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안 생기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 안 생기세요? 근데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귀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끌어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람 절대로 안 본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져서 전화하게 되고 보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하고 끌어안게 되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다 능력에 나타남, 성령의 전능한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남이에요. 이게 어디서 와요? 구원의 위대함을 알 때 오는 거예요. 구원의 위대함. 여러분 기도할 때요 십자가 많이 붙으세요. 날 구원하신 십자가, 날 사랑하신 십자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발전기 속에 멈췄던 오랫동안 멈췄던 발전기가 툭툭 툭툭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껏 그 거기서부터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파워가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능력이 그 사랑의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예요.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라. 정말 네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하면서 하나씩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라고요. 그 구원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 그 누리면서 하여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벽교회 042-531-1482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1482번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조차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되고 있습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4: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생각은 많아지고 마음은 쉽게 지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깊고 온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붙들어 주실 겁니다.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커크 플랭클린과 여러 CCM 가수들이 함께 참여해서 부른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Lean on Me를 보내드렸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회복과 희망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아, 우리의 삶에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시 평강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로렌 데이글의 곡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길 You Say 더블 어워 드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매튜 웨스터의 곡으로 Me On Your Mind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확신을 노래한 곡입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캐런 베켓의 아카펠라 곡으로 찬송가 Amazing Grace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연주곡으로 Friend, 색소폰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섹스폰이 연주곡으로 프렌드를 들으셨고요. 그전 곡은 에런 베켓의 아카펠라 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위에 오늘도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외 세 곡을 메달리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나날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둘러 기도하는 것인데요. 혼자 투덜대거나 비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께 곧장 나아가 아르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이 캄캄한 자에게 빛을 보내주시는 주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또 그 일으키는 일에 실증을 내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4월과 5월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리고 이어서 조찬미의 아버지라는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낙심과 불안에 짓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에게 기도로 달려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으로 이 시간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도 함께해 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3409번님의 신청 찬양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찬양 신혜였단 영화 보고 그때부터 푹 빠지셨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잠시 뒤에 듣고요. 그리고 0782번님께서 내 삶의 노래로에 보냅니다. 고흥에서 인사드려요. 지선 전사님의 소풍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극동방송을 통해 잘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문자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신청 찬양 이어들을 때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소풍길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340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희가 찬양하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준모가 찬양하는 늘 아쉬운 마음. 이어서 이정림 사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까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강명식의 아버지의 노래 그리고 기대훈의 찬송이었는데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듣고 오셨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찬양들로 믿음의 고백 나눈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평안이 전해진 줄 믿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최정상의 자리에 서는 운동선수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된 훈련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다는 점인데요. 매일 반복되는 혹독한 훈련과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은 당장 마주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그 훈련을 기꺼이 수용하고 자신의 몸에 그 고통을 허용합니다. 지금이 눈물겨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금메달이라는 영광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원치 않은 고난과 아픈 훈련들은 당시에는 전혀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고 슬프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를 영적 국가대표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의 상황을 겸손히 수용하면 신앙의 근육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오늘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계시는 최고의 감독님,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평안히 쉬어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성신의 고요한 바다로, 이강현과 이혁진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연주 찬양과 유요한의 갈보리 산 위에, 이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국가대표들을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감독이 정해준 고된 훈련을 받지만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훈련에서 오는 모든 고통과 통증을 허용하죠. 그래야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금메달이라는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삶을 허락하시지만 때론 그 상황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연단을 받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그 어떤 감독보다 우리의 삶과 영혼의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 최고의 훈련 프로그램을 짜주시니까요. 그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붙들고 있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리라 믿어요.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이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는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신청해주신 찬양도 띄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위클레시아의 길을 찾는 너를 위해, 한웅재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 곡 띄워드립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늘 대전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또 청취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파 사역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극동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마음 묵상 전해드릴게요. 마음 묵상.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둘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셋째,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날,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는 권면은 역설적입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목장 모임은 단순한 소그룹 활동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서로를 붙들며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김혜연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과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5859번님께서 이런 문자 남겨주셨어요. 샬롬, 맹장수술하신 엄마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엄마를 생각하며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신청해요. 구미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네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맹장수술까지 하셔서 많이 놀라시고 걱정하셨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걱정과 염려 그리고 회복을 주님께 맡기셨으니까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회복 과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어요. 5859번님의 신청곡은 하늘 편지 끝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양심을 짊어지려고 하지 말아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지하고 너를 위해 함께 기도해줄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가 너의 곁에 이미 예비해 두었단다. 너의 아픔과 고민을 혼자 품고 견디기보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거라. 너희가 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연합하여 기도할 때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란다. 나는 너희가 서로 붙들어주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길 원한단다. 너희의 하나된 마음과 눈물의 기도를 나는 다 듣고 있단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한단다. 나의 사랑아,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렴. 내가 너를 위해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이미 너의 곁에 두었단다. 내 곁에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예비해둔 하늘 아버지가

5859번님의 신청곡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손지수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밤아없이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강찬 목사님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의 주, 나의 구세주여, 주님의 어떤 일이든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요구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난한 심령을 드리옵니다. 빈 그릇인 저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죄스럽고 번민하는 심령을 엎으사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제 입술을 사용해 주소서. 저의 모든 마음과 힘을 주님께 의지해 드리길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주소서. 아멘. 무디 목사님의 매일 아침 기도문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깊은 데서 보는 도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그곳에 있어

되어야만 보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머무는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큰 물에 배를 띄우는 사람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큰일을 보게 된다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를 시작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남정인의 항해 들으셨습니다. 바다는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하죠.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깊은 곳은 밝혀지지 않은 곳이 많고 또 그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땅에만 있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런 게 아닐까. 그 자리에 가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들,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그야말로 큰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테파니 그레징어의 As the Deer, 지저스 커처 밴드의 Oh Lord You Are Beautiful, 그리고 힐송 월십의 Magnificent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 한부영이 부른 나의 눈을 여소서,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일로 보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의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설명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베델 뮤직과 조나단 데이비드 헬서 그리고 멜리사 헬서가 함께한 I'm Your Beloved, 그리고 마틴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이 함께한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브로클리가 투워드의 Garment of Prais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the savior of the world took it on.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의 독립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장군 시절일 때 미국의 독립을 결정짓는 승리를 이끌었던 벨리포지에서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워싱턴이 매일 아침 드리던 기도문이란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문 나눌 때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비를 실천

하며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병사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워싱턴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뒤에 오랜 세월을 비서로 함께 일했던 로버트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남겼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체의 표준을 철저히 성경에 뒀던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일꾼인 크리스천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손을 모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름다운 소마트로의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찬미월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매일 아침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의 미국이 있기까지,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있기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나눴지만 생각해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에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리스 웰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5편 3절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이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마음 앞에 나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휴식의 시간인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성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하은의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히즈윌의 마음 청소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인피니트 밴드의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허브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배인기의 주 성령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예수의 그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옹기장이의 주 은혜와 자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될 때,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누군가 앞서서 가줬으면 또 경험을 해봤다면 하고 바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그가 갔던 길, 성공했던 일들을 그 경험을 흡수해서 갈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옳게 가는 건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건지. 그런데요, 우리 삶에는 목자가 계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만 가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서원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렸어요. 항상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먼저 앞서서 걸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세요.

목자 되신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참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을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전하는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E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방지역에도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있으시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이야, 또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5: 네,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6: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7: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7: 피디님의 소개도 한번. 아, 예.
0: 자, 일산에서 온 균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또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4: 여러분, 통일이 당장 내일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통일이라면 발생할 문제들도 참 많을 텐데요. 경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나 교육 등의 문제 등도 분명 발생할 겁니다.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각자 맡은 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통일 이후의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오늘은 만약 아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과제는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일이 오늘 내일 이렇게 바로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네. 어떤 과제들을 빨리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요?
4: 해결해야 될 게 진짜 많을 텐데 지금 제 마음이 당장 달려가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달려가려고 제가 진짜 마음먹고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DMZ 부근에 지뢰가 너무 많아서
0: 지뢰가.
4: 달려가다가 까딱해서는 그 자리에서 능력을 가보기도 전에 하나님 보는 게
6: 그래서 안 되죠, 안 되죠.
4: 이런 안전한 좀 인프라를 세우는 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죠.
0: 맞아요. 네. 남북한 사이에 이 휴전선이 일대 수백 수천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끔 뉴스 보면 그 장마철에 홍수 났을 때 떠내려오든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고. 지뢰를 해체하고 제거하는데도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4: 그럴 거예요.
0: 네, 안전하게 오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우선일 거다. 또 다른 의견은요?
5: 저는 이제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만약에 북한 출신 분들이 남한으로 다 몰려오게 되면 네. 주거시설이 엄청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임시로 거주할 만한 공간이나 정착할 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마도 우리 삼순이님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무너졌을 때 그래서 난민이 대량 발생해서 이쪽 남한으로 막 몰려들었을 때를
5: 맞아요,
0: 예상을 했을
5: 맞아요.
0: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때를 생각해서 휴전선 일대라도 저 임시 거주시설이나 정착촌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7: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는 이제 남과 북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랜 만큼 주민들 사이에 이런 문화적 격차나 그리고
4: 중요하죠.
7: 네, 서로가에 쌓인 오해의 소지도 조금 푸는 게 먼저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 네. 혹시 옹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네.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7: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오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남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0: 남한에 대해서?
7: 네, 네. 적대적으로 이제 대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0: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남한에 있으신 분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무서운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1: 좀 맞아. 마음을 모으는 시급한.
2: 그렇죠. 네. 서로를 적대시해왔던 세월이 80년 이제 넘었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호감으로 느끼기보다는 뭔가 모를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3: 경계해야 되는
2: 그런 게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외국 사람보다도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계신 우리 주주님. 네. 우리 너와 나의 어울림 처음 오셨는데 어떤 의견이 좀 생각이 드세요?
4: 저는 일단은 식량과 보건 의료 부분이 회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 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4: 네.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과 이런 보건 의료에 있어서 좀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 네.
4: 듣기로는 이제 북한의 식량 자원과 보건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2: 그렇죠.
4: 들었어서
2: 네.
4: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설들도 확충을 하고 또 북한 지역의 농업 같은 것들이 낙후되어 네.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서 북한 측에서도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 면에서 보건 의료면 또 어떤 식량 생산이나 자금 면에서 또 지역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것을 빨리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3: 맞아요. 저는 교육 하면은 사실 해야 될 교육은 너무나 많겠지만 네. 북에서 온 친구 사례를 생각하면 사실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이런 거 너무 중요할 것
1: 진짜
3: 같아요.
1: 진짜 너무 쉽게 당해.
3: 이게 맞아요. 진짜 네.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라는 게 네. 이게 광고와 사기 맞아. 그 어딘가 지점에서 미묘하게 헷갈리는 맞아요. 것들이 우리는 육감적으로 아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런 거
1: 맞아요.
3: 내 친구가 그게 없었던 거야.
5: 순수해.
3: 이상한데 돈을 보내고 그랬었어요.
2: 아니 웅이님도 처음 한국에 오셔서
0: 네.
2: 그런 위험이 많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0: 저는 이제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주변에 만나가지고
3: 네,
0: 겁이는 많이 없었는데
3: 네.
0: 간략하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금액을 다 정산을 못 받는
2: 네, 있었어요.
3: 이런 네. 너무 나쁘다 사장님.
1: 진짜
0: 처음에 있은 일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좀
2: 잘못된 거다.
0: 네, 잘못된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부터는 더 잘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2: 사실 뭐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0: 네.
2: 이런 물정을 모른다 그리고 나만의 그 생활을 잘 모를 거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등쳐먹는 사람들이
3: 어떡해요 네.
1: 진짜
0: 아니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2: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또 우리 자유시장 경제 세계 또 민주주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하나원 같은 데서도 그런 적응 교육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2: 예,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처럼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예.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렇고 이거는 남북한에 뭐 할 것 없이 요즘에 너무 AI를 활용한 다양한 그 잘못된 맞아요. 정보가 많이 있어서
2: 예.
3: 좀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그 아까 주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가 북한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2: 네.
0: 이야기하시는데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나 식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북한에 그보다 유통망이 먼저 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북한에 다니다 보면은 그 도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루면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거기 며칠씩 가거든요.
2: 그렇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인프라가 깔린다거나 혹은 그 안쪽에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도로를 갈아야 되지 않나
2: 네. 네.
0: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1: 진짜 실질적인 부분.
3: 네. 그러게요.
2: 네.
4: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모든 인프라 확충이나 또 뭐 교육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을 함께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이질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공유하고 또

0: 서로 각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아마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오랜 기간 계속해서 꾸준히 또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인데요. 통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제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0: 네.
1: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닥치듯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통일. 그러면 아마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나 지체들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 이후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2: 보라,
3: 주주,
4: 삼순,
5: 문이었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구직자들이 가장 출근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꼽으며 반도체 산업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비율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했지만 양측 모두 재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콜롬비아 대선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 문화가 선거 운동에 활용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압박보다 핵 보유 북한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 모델 Y가 국내 자동차 판매 1위에 오르며 한국 전기차 시장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운산군 주민들이 모내기 동원보다 금 채취에 몰두하며 개인 금벌이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사적 모임과 한국 관련 대화까지 통제하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가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20년 3분기 이후 약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경제가 올해 들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성장을 이끈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기업 투자였습니다. 1분기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 호조에 힘입어 5.9%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6.6%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ICT 제조업 생산은 15.4% 늘어나 전체 제조업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명목 GDP 성장률은 10.5%를 기록해 1976년 이후 약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한국은행은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구직자들이 가장 출근하고 싶은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구직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와 네이버, 토스, 현대자동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5년 전만 해도 상위권 밖에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1위에 오르며 채용시장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직자들의 선호 산업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카카오와 같은 IT 플랫폼 기업이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반도체와 제조업 중심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대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취업 선호도 조사를 넘어 한국 경제의 산업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6%, 일본이 5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한국은 11%포인트, 일본은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한 응답은 한국 25%, 일본은 35%로 모두 감소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인적 교류 확대와 문화 교류 활성화가 양국 인식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충돌했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공습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지도부와 잇따라 통화하며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고 양측은 이에 따라 공격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무력 대응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휴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경우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이 다시 공격하면 즉각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까지 이스라엘에 겨냥한 공격 의사를 밝히면서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이란 문제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전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중국의 대북정책이 비핵화 추진보다 북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과 농업,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가 공개한 회담 결과에도 과거 자주 등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핵 문제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정치적 후원자이자 경제적 지원국 역할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오는 21일에 결선 투표를 앞둔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문화가 선거 운동 소재로 활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경 좌파 성향의 이반 세페다 후보 지지자들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K-POP과 한국 드라마 감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 얼굴에 반짝이 효과와 하트 장식을 넣고 오빠, 사랑해 같은 한국어 문구를 더한 이미지를 제작해 온라인에서 확산시키고 있는 건데요. 또한 K-POP 팬 모임을 중심으로 후보 정책을 카드 뉴스 형태로 소개하거나 K-POP 음악과 공연 영상을 활용한 짧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페다 후보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한국에서 유행한 손가락 하트 동작을 선보였고 선거 캠프 홍보물에도 하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POP 팬들과 직접 만나 응원봉과 음반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는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례가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K-컬처, K-문화의 영향력이 문화 영역을 넘어 정치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친숙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선거 전략이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Y가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 판매 1위에 오르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모델 Y의 한국 판매 1위 소식을 공유하며 한국은 최고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 이모티콘을 게시했는데요.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모델 Y는 지난달 국내에서 8,700여 대가 판매되며 전체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산차 판매 1위였던 기아 소렌토보다도 많은 수치로 수입차 단일 모델이 국내 전체 판매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출시된 신형 모델과 전기차 수요 증가, 가격 경쟁력 등이 판매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국내 완성차 기업 간의 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대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금 생산지인 평안북도 운산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가정집을 작업장처럼 꾸며 금 추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운산군 북진 노동지구 주민들은 광산에서 흘러나온 광석을 사들여 집 안팎에서 직접 금을 분리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외지에서 온 일꾼을 10명 이상 고용해 광석 분쇄와 세척, 금 추출 작업을 분업 형태로 진행하는 등 사실상 소규모 생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금벌이가 모내기 총동원 기간에도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주민 상당수는 농촌 지원 대신 금 채취와 금 추출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장을 점검한 간부들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국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금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자원인 데다 여러 권력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주민 3명 이상이 모여다니거나 술자리와 같은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는 보위부 지시가 인민반 회의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자강도 등 다른 국경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노래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생활상에 대한 언급 자체도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 모습만으로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고 술자리나 친목 모임도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탈북 시도와 외부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민 간 대화와 접촉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에서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에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7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양덕은 오후부터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5도, 양덕 14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4도, 진남포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예정인데요. 아침에 나가실 때 우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4도, 구성 11도, 강계 10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4도, 구성 23도, 강계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개성에서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4도, 해주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15도, 개성과 신계 13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원산과 평강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미끄러운 빗길에 발걸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16도, 함흥 12도, 해산 7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3도, 북청 18도, 해산 2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성진이 오후부터 무산이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웅기와 성진 12도, 무산 4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9도, 웅기 17도, 무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0: 받아내십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고요.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끝차장 전해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서커스 단원이 높은 밧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여러 번 왕복하면서 사람들이 놀라 박수를 보내자 그 단원이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저 밧줄 위를 자전거로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믿고 있다고 답하죠. 그러자 그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 내 자전거 뒤에 타실 분이 계십니까? 이 물음에 아무도 타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 몸을 맡길 만큼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때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이 앞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곤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만 머무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오늘의 첫 찬송 믿음으로 가리라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승리와 기쁨과 주님의 권능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어떻게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느냐? 이건 인간 상식에 이룰 수 없는 건데 인간 상식에 이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나? 저는 네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째로 사랑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교훈을 배워야 되지요. 세 번째로 전략하는 거 배워야 돼요. 네 번째로 그 기적에서 질서를 배워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여기 불쌍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참 우리들은 대중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굶는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정이나 연민이나 측은히 여기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라고 그러죠. Compassion, 불쌍히 여겼다, 사랑스럽게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다시 로마 속국의 국민으로 있으면서 서러움과 수탈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나라 뺏긴 민족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 사랑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꼈죠. 사랑을 느꼈죠.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을 느꼈던 까닭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의 이처럼이라고 써놨대요.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두 곡 더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이란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 깊던 구시험을 풍파 많던 나날들, 멍들고 어둠이 많던 이 마음이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의 그 따사로운 햇빛으로 멍들었던 이 가슴에 봄날의 눈석이 마냥 모든 소름이 다 녹아버리고 지금은 날마다 주님의 영광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어 영혼 깊은 곳을 항상 하느님을 향해 열었던 다윗의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생에 앉고 일어섬과 죽고 사는 것, 솟구치고 곤두박질을 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여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1: 우리 영혼의 봄날이 되어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북한이 고향인 란희 자매님이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오늘의 찬양 네오온의 해피빛이니 이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햇빛과 노래 한 자락과 봄날과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추이기를, 주님의 밝은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줄을 믿으면서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찬양과 영광과 희락과 평화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루 가운데, 오늘 북녘 땅 가운데에도 이 사랑이 가득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북한이 고향인 란희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번에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란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4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심판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다윗과 그 집안에 내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순위가 제일 높았던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즉각 미워하여서 내치게 됩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를 분이 여기고 2년 동안 마음의 칼을 갈다가 암논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구술방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마음 한켠에 사랑하는 아들로 기억하고 있던 이 아들과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보게 된 요압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이 지은 죄 때문에 만나기를 거부하고 2년 동안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들로서는 이 일이 화가 나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다시 요압에게 중재를 요청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만 진정한 화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은 반역의 마음을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파에 있는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면 중간에 압살롬 자기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는 일이 다 옳고 바른데 너의 일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 4년 동안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헤브론에 가서 반역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화하는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년, 길게 보면 12년, 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굉장히 깊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연이어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일들은 다윗의 마음이나 영적인 심령들을 충분히 절망 가운데 처하게 만들 만큼의 그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에 선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윗은 자기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행위를 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판과 또 회개와 회복에 대한 귀한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사례를 다윗에게서 보았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여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선지자는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음식을 끊어 금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아이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몸이 상할까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7일 만에 아이가 죽죠. 신하들은 이 소식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자기의 몸을 저렇게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에 왕이 얼마나 절망하며 무너질까를 염려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을 알고 다윗은 오히려 일어나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준비케 한 후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로서는 이러한 다윗의 행보가 정반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의아합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한들 다 부질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한 심판이 행하여 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잘못함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나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설 뿐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그 간구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응답이 없으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돌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길을 쫓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평생 나와 동행하시며 은혜 주신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겁니까? 나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영원한 왕권을 허락받은 사람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럴 거라면 전 안 갑니다. 여러분들 평소 하는 기도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 다윗이 그 기도가 아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아이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통치의 어떠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에 용서받은 니느웨 같은 경우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나라의 군대가 강력하여서 주변 나라들 많이 정복하였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고 그래서 전리품이라든가 또 노략물이라든가 조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경계해야 할 적국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 역학관계에서 볼 때 요나 선지자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면 그 반사 이익을 얻어 북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애국심 차원에서의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요나는 즉각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될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망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붙들어 니느웨로 보내셨고 거기에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때 앗수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는가 하면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모두가 금식하라. 사람과 모든 짐승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조서를 내려는가 하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쳐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앗수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만 혹시 마음을 돌이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은 마땅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앗수르의 왕과 백성들은 심판이 정해졌지만 혹시 주실지 모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요나서 3장에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방 민족인 앗수르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강성케 해 주셔야지,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여전히 강성한 국가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집을 꺾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도 고집을 꺾지 않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에게 앗수르 수도의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은 멸망당해서 다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앗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흥왕한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앗수르가 흥왕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앗수르가 흥왕하든 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지 다른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뛰어넘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요나서인데 요나보다는 앗수르 왕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역대하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마야를 보내셔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 일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뉜 이 일은 내가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즉각 순종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던 것을 그치고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성읍들을 방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다 망명해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르호보암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강성해졌다. 이 말씀이 역대하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2장 시작하자마자 어떠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이 나라가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은 자기가 한 줄 알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스마야를 보내셔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넘길까? 아니면 넘길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할 만큼의 심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 했다고 봐주는 거죠. 어쨌든 스스로 겸비하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 부분이 참 재미있죠. 조금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르호보암과 유다를 약간 조금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솔로몬이 자랑하고 그 후대들이 자랑했던 거 다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금방패 대신에 노방패, 그것도 많이 만들지 못하고 겨우 몇 개 만들어 두게 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군인들이 이 노방패를 꺼내 들고 와서 보여주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다시 경비고에 갖다 넣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이만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저앉은 상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조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단하게 겪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 심판은 필연적으로 받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도 심판도 회개도 회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기에 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단절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신의 영과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절망과 낙심의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기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내가 알고 붙들고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이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간절히 주 앞에 호소하는 모든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모양의 어려운 그래서 때로는 아주 처절한 고난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들은 여러 모양일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나 부모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의 내용들은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면 내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너무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그 방향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적국이지만 앗수르 왕의 기도나 그리고 죄로 인하여 떠났던 르호보암이지만 그들의 기도의 맥락은 단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다 감추어내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 앞에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죠. 많은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환영하여서 복음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전했던 경우는 몇 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가 심해지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복음의 문을 넓히시고 이 일을 도울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강력한 주의 일이 되게 하셔야지 왜 고난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기도가 훨씬 쉽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의 진보,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0: 여러분이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징계를 하지 않아 그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누리면서 별 고통 없이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좋은 복된 삶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득달같이 쫓아오셔서 나무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두렵고 무섭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여 징계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지만 어떤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 행복한 자여, 너희 같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참 너희를 깊이 사랑하신다. 너희 이거 놓치지 말고 잘 살아라. 모세의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과 여러 예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로 대변이 되는데 이는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리가 은혜의 첫 걸음입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받아야 되고 참 어렵죠.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판을 이어가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허락하셔서 멈추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어떠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 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바른 신자의 고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에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려지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 북한 전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모두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목포가 18도, 강릉과 여수, 포항과 제주가 17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가 16도, 평양이 1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춘천이 14도, 함흥 12도, 강계와 청진이 10도, 해산이 7도로 시작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28도, 부산이 27도, 서울과 대전, 광주와 제주가 26도, 개성과 춘천, 강등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목포가 24도, 함흥이 23도, 강계가 21도, 해산 20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응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위해 7일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아이는 죽고 말지요. 이것을 본 신하들은 당황하여 18절에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라고 해요. 그들은 다윗이 크게 상심할까봐 걱정하면서 아이의 죽음을 차마 알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진실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그 노 역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거절도 모두 그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떨어져야 하나요? 왜 망해야 하나요? 왜 아파야 하죠?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이 떠났잖아요. 그때 다윗 곁에 있는 신하들처럼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에게 아이고 새댁이 무슨 죄를 그리 지었노 하시는 분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마음이 힘드신가요? 이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런데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이어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때 내 마음은 어땠나요?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았나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본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행동은 신하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고 해요. 7일 동안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러셨나요? 하면서 항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이의 죽음을 징벌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의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윗이 몸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더는 슬픔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여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비참한 현실도 수용할 수 있어요. 징벌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기에 슬픔을 뚫고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아요. 기도응답의 결과가 어떠하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뜻하지 않은 상실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나요? 내가 오늘 당장 씻고서 의복을 갈아입고 회복해야 할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이 걸림돌처럼 느껴지지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매일 밤 고성을 지르며 싸우시는 부모님,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정 환경은 언제나 걸림돌로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일을 그만두신 뒤로는 가정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지요. 그 가운데서 하염없이 울며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제게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 고난을 겪은 지체들과 교회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청소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편하게 고난을 나누고 위로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내게도 해주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남들과 비교하며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커졌어요. 자취를 시작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우울함이 몰려왔어요. 이것을 공동체에 나누며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 적용을 했더니 하나님은 제가 가족의 보살핌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간호를 온전히 책임지셨고 출근하는 제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또한 아버지는 교회 소그룹 모임을 사모하며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죠. 늘 서로를 탓하며 싸우던 가정이었는데 예배가 회복되어 가족들과 각자 묵상한 말씀을 나누며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나만 피해자라며 모두를 탓하던 저의 죄가 인정되었어요. 20절에서 죄와 수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보며 저 또한 죄와 수치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깨달아요. 악하고 약한 저를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공동체에서 느낀 사랑과 위로,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매일 감사일기를 쓰겠습니다. 가정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며 위로하겠습니다. 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울고 죽은 후에는 오히려 일어나서 밥을 먹는 다윗을 보며 신하들은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답하나요?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로 가겠다 하는 말은 천국을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아이가 하나님 곁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 그리로 갈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영아 구원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죄를 알기 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회개 이전의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따랐어요. 하지만 회개 이후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어요. 저 역시 남편이 강경화로 하루 만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지만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간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란 걸 알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윗처럼 크고 작은 실수와 죄를 안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쓰십니다. 회개하고 일어서는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0: 오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도응답으로 여기는 저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며 서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도 일어나 예배드린 다윗처럼 고통과 상실의 자리에서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기대와 다른 환경 속에서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으로 결론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 365일 오늘은요 호수아 23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마지막으로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학문은 구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학문을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성경 내용에 능통한 최고의 학자들이었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을 얻지는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으로만이 신학을 해서

0: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공부를 하는 건 왜느냐?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요. 배워야 되는 거요. 그게 구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요. 착각하지 마세요. 학문으로서는 신학을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 왜 그러냐? 내가 이거 자꾸 왜 강조하느냐면 이걸 학문을 자꾸 공부해다가 파고들다 보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빠져 들어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이 구원 주는 것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학문화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참 유식하다. 은혜 받았다. 모르는 건 깨우쳐 지금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그거는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을 많이 알고 역사와 전통을 연구해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학문으로만이 신학을 하면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 왜?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세계로 파고들어서 자꾸 연구하고 자꾸 기도하면 알면 알수록 변화가 오는 거야. 생명이 나에 요동쳐져 오는 거야. 이 말씀은 생명의 영적인 생명이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의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와 전통을 따르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학문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학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선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될 수가 없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걸 잡는 거. 참된 신학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청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만일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레오네 비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 우리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방향 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부르면 너는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방향 지시를 하게 됩니다. 새로움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설레임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걸맞는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설레임의 사람은 설레임에 걸맞는 준비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주저하지 않고 그 방향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주영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강원도 통천에서 아버지 소 한 마리를 훔치고 그 소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 내려와서 쌀 장사를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북선에서 철갑선을 기억하면서 세계 1위 조선소를 만들었고 조립공장만 있던 때에 차를 만드는 도전을 했으며 그리고 최고의 수출 기록을 남기기도 하지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그가 1998년 소 1001마리를 끌고 북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왜 1001마리냐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마리는 북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북한에 돌려줘야 되고 1000마리는 선물이다. 그가 늘 하던 말이 이봐 해봤소 라는 말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방향을 지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며 걱정하며 일부러 멈춰섭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을 하는 거죠. 때로 나는 장가도 들었고 소도 사야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핑곗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중일 겁니다. 그때 그 일만 해봤더라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안 하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을 건너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모세 시대에 40년간 건너지 못한 요단강을 여호수아 시대는 사흘 만에 건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려는 욕심이 있고 아니면 자신의 길을 가고 싶은 안정을 선택하는 길이 늘 선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감사, 불행의 시작은 비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 인구가 1%였을 때 대한민국은 가장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사야가 가장 강해졌을 때가 언제냐면

0: 요새가 죽었을 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또 엘리야는 850대 1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오는 그 군대를 향하여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강해진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어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끔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가장 멋진 방향을 지시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을 찾아보세요.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최고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최고의 방향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날입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 외에는 채우지 않기를 원하고요.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의 핏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이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대지가 달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대로 곧 우기가 오면 녹음은 더 무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말씀으로 달구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변함없이 이 땅에 머무실 것을 믿으며 이 아침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갈망하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0: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26절부터는 우리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무질서와 이것을 바로잡는 질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예언 또 방언 이것에 대한 이 원리와 근본적인 이 목적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이 있다라고 그러죠.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는 좀 다른 좀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이제 정경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때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기 한참 이제 성경 말씀, 신약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고린도 전서와 같은 편지, 로마서와 같은 편지, 그리고 복음서가 이제 완전히 기록이 됐을 때가 한 60년대부터 복음서가 기록됐으니까,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로 이렇게 기록한 말씀 목록집, 예수님의 말씀 목록집 같은 것들이 이제 교회에 유통이 되면서 교회에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고 또 사도들의 편지를 읽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죠. 자, 이런 가운데 여기 이제 함께 모였을 때 뭐가 있었냐면 찬송시가 있다 그럽니다. 이때 찬송시의 주요한 이 출처는 시편을 중심으로 찬송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였죠.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곡조는 없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교동문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는 이제 서로 교독하는 그래서 이 찬송시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인도자가 읽고 또 회중이 읽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제 시 이게 이제 찬송시죠. 이 찬송시는 각자 중구난방 이제 사람들이 각자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만 통일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물론 여기에 곡조가 붙으면 곡조가 있는 찬송시가 됩니다. 물론 이따금씩 아름다운 시를

찬송시를 지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 찬송시는 시편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고요. 그 다음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가르치는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이제 전파하면서 그것을 교회 지도자가 읽고 또 선포하고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다가 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게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임을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계시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계시가 표출이 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행해지게 되는 것이 많이 있었죠. 또 그 가운데 방언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언으로. 근데 이제 방언은 못 알아듣죠. 자기만 알아듣는 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얘기를 하고 확 방언을 했으면 이게 다들 멀뚱멀뚱 이게 뭐지 무슨 뜻일까 궁금해한단 말이죠. 자, 그때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사람이 또 일어나서 아 지금 이 형제가 하나님을 방언으로 찬양한 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쫙 얘기를 해주고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예배가 뜨거우면 서로 마음이 뜨거워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샬라샬라하고 저 사람이 일어나서 샬라샬라하고 막 우후죽순 샬라샬라하면 이게 시끄럽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혼란스럽고 또 예배 처음 온 사람들은 막 겁부터 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광신자들의 집단인가?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막 일어나서 막 얼굴이 빨개져서 상기돼서 저렇게 하나? 그래서 27절에 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다이나믹한 예배 가운데서도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세 사람이 뭘 따라하고 차례를 따라하고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고 저기 일어나고 막 동시에 일어날 때는 잠깐 좀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예배 때는 차례와 질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뜨겁고 막 해야 될 것 같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 자, 이 절제와 질서가 너무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가 뜨거운 교회인 건 맞는데 이 뜨거운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절제와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너 누구 파냐, 바울 파냐, 개바 파냐, 뭐 아볼로 파냐 이러면서 개파 싸움, 분파 싸움을 했었고 또 5장에는 그 안에 있는 성적인 무질서, 이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이 8장으로 보면은 우상 제물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성찬식에 아주 무질서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무질서했었습니다. 무질서. 그래서 질서, 성령의 뜨거움을 갖고 있는 만큼 질서 있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때도 질서 있게. 질서 있게. 그래서 방언이 나오면 기회를 주는데 우리 형제님 하시고 그다음 자매님 이런 식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해야지 확 예비 너도 나도 일어나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그다음 한 사람이 뭐 하라고요? 통역을 해라.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해라. 그런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28절에 잠잠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고 그러니까 방언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이 방언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당장 집을 다 팔아야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이게 뭐 다들 막 깜짝 놀라서 어, 왜 이렇게 저러는 거지? 워워워 하고 좀 절제시켜야 돼, 절제.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고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막 몰아붙이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거죠. 자, 30

16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한 사람이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아우,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막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막 말을 끊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먼저 했던 사람은 잠깐 멈추고 또 들어봐라.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데 기다려봐, 내가 좀 더 얘기해야 돼. 아니야, 이건 내가 얘기해야 돼. 그리고 얘기하다가 둘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이는 잠잠해라.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고 했죠. 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자신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부분들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누는데 3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이 예언에 특별히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확 얘기를 하는데 이 영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는 예언인지 아닌지는 예언하는 영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영은 무조건 그 영적인 현상에 나타난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영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장하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혹 하면서 넘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이렇게 AI로 자기 얼굴 가리고 또 그 이름도 채널도 명확하지 않아요. 뭐 무명의 형제 또 뭐 그 하여간 이름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무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한 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제목은 너무너무 자극적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가야죠. 이 영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확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다 뭐 해야 되느냐?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의 기준은 최종적인 권위, 예언의 권위인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알고 또 바른 교리로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죠. 이 교리라는 건 뼈대와 같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탁 이 골격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다시 예언하는 자들은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하는데 넌 지금 무슨 소리냐?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말고 서로 제재를 받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은 A로 가라, 한 사람은 B로 가라. 다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A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돼요? 어떤 분은 듣다가 헷갈리면 나는 아무데도 안 간다. 이러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재를 받은. 그래서 제재를 받는 거를 뭐라 그러냐? 절제한다고 그러죠. 절제.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제재를 받아야 되고 절제, 질서 있게.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으로. 무질서하게 막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아, 이런 우리 여자분들이 마음이 어렵죠. 아유,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는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사실 요 이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건 11

0: 11장 5절부터 해서 계속 온 거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아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이 여성이 막 예언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 교회의 질서의 표시인 이 수건을 이렇게 너울을 쓰는 것도 확 벗고서는 막 예언한다고 막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면서 예배하는데 막 일어나서 이렇게 막 하는 계시 받았다고 하는 여성들이 이제 막 무죽수로 일어나고 교회의 질서나 예배 질서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여인들, 그러니까 여성 예언자들, 막 심지어는 이 너울을 벗고 막 하는 예언자들. 이런 분 때문에 교회에 말썽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자기 남편에게 묻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의 질서 안에 복종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고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감성의 깊이가 남성들보다 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감성이 깊어서 하나님을 체험도 많이 하지만 동시에 관계에서 감정적인 상처와 또 서운함들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영적 체험도 있고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 잠잠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용히 해, 여자니까 조용히 해 이 말이 아니라 막 분란이 있고 막 특별히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갖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막 휘두르게 하는 이런 경우는 잠잠하라라는 겁니다.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주신 만큼 절제하고 그다음에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죠. 교회의 하나됨을 세우기 위해 표현이 돼야죠. 막 나의 영적권이라 그러고 막 예언하고, 특히 이제 이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분 중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좀 이제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36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뭔데 또 우리한테 이러냐?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는데 다들 내 말을 안 듣는데 내 가슴이 답답하다 이러지 말고.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선지자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 곧 고린도 전서가 뭐라고요?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씀으로 예배의 질서와 권위,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였으니까 사도의 권위로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이 원칙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라는 거죠. 단 4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모든 것을 뭐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품위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있게요? 질서 있게.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성도들을 잘 세워가면서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말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예배를 온전한 예배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질서가 지켜져야 함을 사도가 말씀합니다. 예배는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공유하는 은혜의 자리이죠. 그 자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사도는 거듭거듭 잠잠하라고 권면합니다. 우선 특별히 방언이나 예언 등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오직 예배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죠. 예배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값없이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내게 주신 은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모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간곡히 권면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성실히 오직 말씀만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면서 6월 11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샬롬.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명이

0: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도원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자, 우리는 지금 몇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 40일간의 시간, 그 시간을 다 마치셨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여기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의 승천,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 그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이 실제로는 저 하늘, 여기서 말하는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저 비행기가 오가는 그런 하늘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신 그 예수님이 저 하늘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즉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길을 걷던 그분, 그 예수님이 실제로는 누구냐,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분은 바로 곧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장면을 봤던 이 제자들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관을 이 제자들이 지금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저 구름 위로, 저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보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로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다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봤던 최고의 장관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게 뭔가요? 뭘 봤을 때, 이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거 못 보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혹시 그랬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보고 그렇게 감격했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 이 장면은 뭐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제자들은요, 그 순간에 그 시간이 다 멈춘 것 같았을 거예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돼서 거기 눈을 떼지 못하고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그 감동이 여전해서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영원히 여기 머물러 있자, 그런 마음이 아마 그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똑같이 이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변화산 사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거룩하게 변모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펼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아주 신비로운 그 광경을 봤던 제자들이 어땠을까? 여러분 눈앞에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졌냐면 여러분 성경이 묘사해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막 해같이 빛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마치 그 해를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아주 빛처럼 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던 구약의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까지 거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걸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그런 그 장면을 봤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 장면을 봤던 그들 제자들 중에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초막을 져놓고서 영원히 여기 머물러 있고 싶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장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변화산 때보다 훨씬 더 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더한 장관이었겠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제자들은요 지금 감격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히 거기 머물러서 그냥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랬던 그들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그 옛날 변화산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 예수님의 승천이 있는 지금 이때도 그렇고 내내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자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마디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 너무 좋으니까 우리 영원히 여기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영원히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과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그들이 하늘을 보는데 자세히 쳐다봤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그 광경에 그들은 심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네, 그런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격 중에. 그런데 자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하나님의 천사죠. 저 하늘로부터 두 명의 천사가 그들에게로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아라. 자 지금 제자들은 저 하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만 보고 있지 말아라. 때가 되면 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오신다?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으로 주님 다시 오실 터이니까 그러니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저 땅을 향해서 가라. 자, 이게 천사들이 그들에게 해줬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땅을 향해서 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앞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하늘을 두고도 저 하늘은 그냥 저 위의 하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그냥 내 발밑에 있는 그 땅이 아닌 겁니다. 이 땅은 뭐냐면은 내 삶의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삶의 자리. 또 더 나아가서 자 그것은 어떤 곳이냐? 내 사명의 자리예요. 그 땅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 모든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지난 두 주 동안에 나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더러 자, 이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 사명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자, 분명 그러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가 경험한 그분이 누군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가서 전하라.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자 천사들로부터 들은 음성은 이겁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아라. 사명의 자리 저 땅으로 가라. 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우리들을 향한 음성 아닙니까? 네. 이 음성은 지금 그때 그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음성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요 다 저 하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하늘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육의 시선은 지금 여러분이 회중석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신 누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는 저의 자리에서 다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서 초월하여 계시는 저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 예배뿐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우리의 활동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거요, 찬송하는 거요, 여러분 그 밖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웬만해서는 그 방향이 다 어디냐? 저 하늘인 겁니다. 우리는 다 하늘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누구냐면은 오늘 말씀 속 그들 제자들과 같이 그저 하염없이 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로부터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온 이 음성이 뭐냐? 어찌하여 하늘만 보느냐? 이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늘만 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저 땅을 향해서 가라. 땅은 어디라고 했죠?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왜 그곳을 향해서 가지 않고 너 하늘만 바라보고 있냐라고 하는 거,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땅을 향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내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갈 곳이 있으니 그 땅, 그 사명의 자리로 너 가라. 이 음성.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보러 땅을 향해서 가라. 그 사명의 자리라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딘지 좀 한번 생각해 보죠. 땅. 자, 땅을 향해서 가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앞서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그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개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저 이스라엘에 있는 성지 순례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 각각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모든 것은 자,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자 우리에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내게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로 치면은 이 예루살렘은 자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내가 가장 가까이 맺고 있는 관계들, 내 가정이죠. 예. 또 조금만 더 확장하면 우리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 예. 교회도 또 다른 가정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럼 자 조금 더 나아가죠. 유다.
온 유대로 가라 그랬는데 유대는 어디?

여러분, 유대라고 하는 것은 자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는 뭐냐면은 자 예루살렘보다는 먼데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냐? 나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여기가 유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와 비슷한 내 곁에 이웃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뭐 지역이 비슷하든, 그렇죠? 아니면 인종이 비슷하든, 아니면 언어가 비슷하든, 성격이 비슷하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나와 비슷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 유대,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죠.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유대다. 그럼 이제 좀 더 나아가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어디냐면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적대하고 기피하던 곳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이 물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절대로 그 땅을 밟지 않았거든요. 예. 이 사마리아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뜻이죠. 나와 불편한 사람들.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들. 자,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땅끝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은 말 그대로 땅끝이에요.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죠. 예. 그래서 땅끝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저 미지의 세계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 모두에게 다 가라. 그냥 너랑 친하게 지내는 여기 예루살렘, 여기 유대까지만 가고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냥 선택이야. 뭐 이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로 다 가서 예수님이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인의 삶이라는 건 뭘까요? 자, 그 모든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럼 파뜩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전도를 떠올립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전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꼭 전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건 전도를 포함해서 전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 내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형님 말씀 속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다 볼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너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전도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다 본질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마치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처럼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처럼 사는 삶이라고요? 외교관이요, 외교관. 이런 외교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외교관이요. 자, 자기가 파견된 그 나라, 다른 나라죠. 남의 나라 가는 겁니다. 거기가 사는 일이 뭐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가서 거기서 선전하는 거, 이게 이 외교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일도 있는데 똑같아요. 우린 지금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 되어서 지금 우리 각자의 삶으로 파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직임, 그 소임을 다하도록 파견된 그런 하늘나라의 사절이요 대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서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 속해 있는 우리의 본국, 우리의 하늘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파견된 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 속해 있는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 어찌하여 하늘만 보느냐? 가서 할 일이 있단 말이죠.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찌했는가

0: 우리에게 물으실 그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너 할 일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사명이 있는 그 땅, 내 삶의 자리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 증인의 삶을 살라. 이게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자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뭔가요? 세상의 빛? 이렇게, 오, 그랬어? 여러분이 세상의 빛 이레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6년, 이제 7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 근데 여러분, 이런 이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당연히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그런 이름 있으니까 그런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에 걸맞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저 이름뿐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냥 이름만 세상의 빛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저 저 하늘만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저 하늘의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물으실 거니까 그날 주님 앞에서 두렵지 않도록,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하늘도 봐야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늘에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이니까 하늘 봐야죠. 하지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땅을 향해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빛 이레 교회가 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와 같죠. 십자가가 여러분 저 세로의 기둥도 있지만 가로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는 세로, 우리가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는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밝으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외교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떤 외교관이요, 자기가 파견된 그 나라 가가지고서 네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봤더니 맛집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 내가 모처럼 파견된 나라가 여기 진짜 대단한 관광지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게 다 오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틈나는 데로 가가지고 관광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좋은 것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맨날 가가지고 셀카 찍어서 막 오늘 나 어디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글을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는 일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다 파견해 놓으셨는데 우린 이 땅에 좋은 거 맛집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땅에 좋은 거 보고 셀카 찍고 좋아하고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자랑하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하늘만도 아닙니다. 땅만도 아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땅을 향해서 가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잊지 않고 힘써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719-8484, 042-719-8484번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다대교회 김덕현 목사님입니다.
1: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와 자유, 경제적 번영을 누리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방선거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정을 든든히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내일과 영원을 주님 손에 맡겨오니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6월 11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한희철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참 깊은 울림을 주는 우리 속담 하나를 만났네요. 바로 속빈 자루는 곧게 설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생각해보면 참 그렇잖아요. 헝겊으로 만든 헐렁한 자루는 아무리 내 힘으로 똑바로 세우려고 해도 스스로 버틸 힘이 없습니다. 무언가 그 속을 든든하게 채워 넣어야만 비로소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게 자루죠.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이 속담이 배가 고프면 올바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민초들의 애원 섞인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지만 오늘 사는 우리의 마음에도 대입해봐도 참 깊은 깨달음을 주네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멀쩡해 보여도 정작 내면이 텅 비어 있으면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비틀비틀 결국 쉽게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지탱해줄 진짜 본질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속담입니다. 말씀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워야만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조바심으로 속을 꽉 채우면 늘 허기지고 무너지지만 주님의 약속과 사랑으로 속을 채우면 어떤 순간에도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힘은 내 결단이나 거칠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로 내 안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곧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예, 예라모십의 음성으로 좋은 아침 목요일 순서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 제가 혼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코너 내일 나가는 성경의 무린 곳 코너를 오늘 좀 살짝 요일을 좀 바꿨습니다. 목요일로 오늘 자리를 좀 옮겨서 이번 주만 성경의 무림고수 목요일 순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성경의 무림고수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혹시 이게 금요일인데 왜 목요일에 나가지 하시는 분들 저희 다시 듣게 되니까 좀 그런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가는 성경의 무림 고수 다시 듣기 신청도 같은 번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또 사연 남기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예, 유튜브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무림 고수 요일 하루 바뀌어서 오늘 목요일 나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목요일이 원래 책 소개하는 날인데 오늘 성경의 무림 고수님이 또 책을 내셨네요. 책 소개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운행 나왔습니다. 군데군데 안개가 끼어 있고요. 고덕, 예서, 예산 그리고 분기점 쪽으로 도로 파쇄, 아스콘 작업이 한계차로 폐쇄가 되니까 참고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라고 또 교통정보 주셨네요. 우리 김평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에 감사드린 아침입니다. 아멘입니다. 3013번님도 사연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목사님 안 오시나요? 오늘 하루 쉬셨어요? 예, 오늘 성경 무린 곳에 나가는 날이라 여기가 이제 장대진 아나운서가 만나고 있어서 목사님 하루 쉬십니다. 9828번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 꼬리뼈 다쳐가지고 엉덩이 방석하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3055번님 깨끗하게 빨리 나와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도 저 같으면 핑계삼아 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자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3055번님 멋집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하고요. 네, 권사회 총무와 제주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전반기 여러 사역을 하며 피곤하기가 순교하기 직전이라고 하며 며칠 쉼을 갖자고 제주에 와서 어제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동네 뒷산도 안 가본 사람을 한라산 윗세 오름 정상까지 데리고 갔으니 쉬러 온 건지 죽으러 온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마주하는 한라산 풍경이 감동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슬슬 꽃 구경 다니려고요. 좋은 아침 가족 여러분도 모두 샬롬입니다. 5277번님. 아이, 잘하셨네요. 일만 하시다가 같이 또 우리 이모들끼리 여행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여행을 발판 삼아 하반기 사역 더 열심히 신나게 하시기를 저희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암수술 후 6개월 차 검진 입원하는 전도대상자 조순님님이 두려움에 우울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님씨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자녀로 평안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8840번님. 아, 정말 수술하고 6개월 첫 검사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예. 네, 정말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 함께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조수님, 자매님, 하나님 꼭 만나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주는 평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힌 모든 담을 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찬양 함께 하시고 예, 성경의 무림고수 오늘 요일 바꿔서 함께 하겠습니다.

0: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삶에서 큰 간증과 또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 간증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을 매주 이렇게 모셔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큰터교회 소속 부목사님이신 이병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눌 텐데요. 자그마치 10년이 넘게 한 달에 1독씩 성경을 읽어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읽으시면서도 성경 읽는 것보다 나는 볼링 치는 게 더 좋은데, 성경 읽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억지로 목사님 표현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최근에 교회에서 50시간 성경 1독 프로젝트를 하다가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야,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10년 만에 요거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신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큰터교회 우리 이병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들께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부산 큰터교회 수석부목사로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천 목사라고 합니다.
0: 네.
1: 예, 과거 한 CCC 간사로 한 18년 사역하고, 네, 중국에서도 한 7년 정도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0: 아, 중국 선교사로 계셨군요. 네네. 우리 목사님 뭐 본격적으로 말씀 나는 이제 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 책 보시고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303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이고, 전체 제목은 저출산 늪 탈출 전략 303 프로젝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1: 네네네.
0: 이거 정부에서 낸 책 같은 느낌도 드는데 목사님 쓰신 거 맞죠?
1: 맞습니다.
0: 이게 어떤 책이에요?
1: 아, 예, 최근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네, 부담을 주시고 정말 잠도 오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원칙을 한국 교회를 살리는데 알려라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0: 네,
1: 그 원칙이 바로 딴 게 아니라 30세 전에 결혼하고 3명 이상 출산하자, 이 마인드를 한국교회 전체 어른부터 해서 청년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전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0: 야, 30세 전에,
1: 네네,
0: 결혼해서,
1: 예예,
0: 3명 이상의 아이를 낳자.
1: 예, 맞습니다.
0: 303 프로젝트. 놀라운데요.
1: 네.
0: 근데 보통은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안타깝다,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어요?
1: 예, 그렇습니다.
0: 하나님 영적인 부담을 주셨군요.
1: 예.
0: 그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1: 책 내용은 일단은 우리 전 성도가 사실은 가치관,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남는 걸 살리기 위해서 생명 중심, 가

0: 가족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면 네. 이 대한민국 안에 청년들도 그렇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결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특별히 이 특히 저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왜? 그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치를 알리고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앞장선다면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저주사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지라고 믿습니다.
1: 아멘. 목사님 그럼 자녀가 몇 명인가요?
0: 저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1: 충분히 프로젝트 주장하실 만한 자격이 되시네요. 그럼 그 아들 딸은 어떻게 되나요?
0: 아들 둘, 딸 둘 양육하고 있습니다.
1: 아빠가 이게 밖에 나가서 애를 많이 납시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네네. 집에 있는 자녀들은 좀 다 공감을 하고 있나요?
0: 아, 뭐 우리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 교육을 해가지고 무조건 서른 전에 결혼하고 세 명 이상 낳아야 된다. 아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도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 사실 목사님 간증문 듣고 놀란 거는 네. 40일 금식기도를 세 번 하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또 보통은 40일 금식 기도라는 거는 뭐 진짜 몸에 중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소원이 진짜 간절할 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목사님은 이 40일 기도에 세 번 다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된 내막입니까?
0: 아, 예,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실제로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 네. 돌아와 보니까 한국 상황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고 아하.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부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어떤 뭐 다른 기도원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서 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같이 금식을 했는데요. 네. 전 성도가 함께 나눠서 금식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지 않게 40일이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금식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 그 40일 동안 물만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보통 그런 경우는 기도원 들어가시고 마지막 때는 또 힘드시면 누워 계시기도 하고 하는데 예, 예. 목사님은 사역을 병행하시면서 예. 세 번이나 이렇게 금식을 하셨다고요.
0: 예, 맨 마지막 주에는 교회에서 이제 아예 숙식을 하고요. 설교도 좀 빼주고 했습니다. 왜냐면 목이 목소리에서 많이 안 나와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했을 때 네네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 거란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떤 감동을 주시던가요?
0: 아, 예.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네. 오히려 제 관점을 바꾸셔가지고 열방을 축복해라. 우리 컨터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선교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네. 하나님은 이 교회 때문이라도 어허. 이 사명 때문이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을 행동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일에 헌신한다면 그런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1: 야, 세 번 다 같은 예. 응답을 주신 거예요?
0: 네. 뭐 그런 그 응답도 있고 또 다른 부흥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래서 네. 하나님은 온 성도가 함께 또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열방을 축복하면 네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속 복을 주시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겠다.
0: 예,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열방을 축복한다는 거는 선교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0: 그렇죠. 예.
1: 야, 요즘에 저희들도 선교사님들을 가끔 뵈면은 후배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 예. 그래서 계신 분들은 연세가 들어가고 이걸 어떡하냐 예. 하는 분들을 많이 뵀는데 예, 예, 예. 아, 더 선교사님들이 나가야 되겠군요.
0: 예,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고 이미 목사님이 출연하셨지만 네. 우리가 선교하다가 죽겠다, 선교하다가 망해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네. 형편이나 처지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네. 축복 이걸 기억하면서 교회들이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다시 한국교회 선교의 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자, 우리 무림고수 우리 문창호 목사님 편과 유영균 목사님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큰터교회는 사실 어린이하고 어른 다 합쳐도 부산 같은 경우 100명 조금 넘는 예, 예. 그런 교회인데 매월 선교비를 수천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재정을 영어로 만들고 또 다음 달 넘어가는 교회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을 좀 후원하고 예, 예. 대형 교회에서 지금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 무림고수가 또 이렇게 세 번째 나오게 하셨네요.
0: 감사합니다.
1: 네. 또 방송 나가면 교회로 연락 많이 오겠네요. 그때 문창원 목사님 출연하시고 문의 있으면 일로 연락하세요 하고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목사님 본인 전화번호가 아니라

0: 우리 목사님 전화 보내셨다면서요.
1: 아, 예. 교회로 걸려오는 전화는 또 자동으로 응답으로 제게 오기 때문에.
0: 힘드셨겠네요.
1: 참 방송 보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놀라운 거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밤 9시 10시에도 전화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서.
0: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1: 그래서 뭐 다양한 질문이 있으면 교회를 어떻게 방문하느냐. 아하. 또 후원하고 싶다. 이런
0: 감사하네요.
1: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느냐. 아하. 이런 다양한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예, 그걸 또 기쁨입니다.
0: 아, 우리 큰터교회는 어쨌든 가능하면, 매월 재정을 예, 영으로 만들고 성교하는 교회니까 예, 틀림이 없다. 예,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1: 가능하면 업무 시간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마 9시쯤 그래요.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고. 우리 사모님 와 계신데 쓴 웃음을 짓고 계시네요. 네. 큰터교회 문의는 낮 시간 동안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문창훈 목사님을 이른 시절부터 또 만나신 죄로 네, 한 달에 1독을 네, 억지로 10년 넘게 네, 네, 네, 해오셨다고요.
1: 예, 네, 맞습니다.
0: 그 처음 시작하시게 된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1: 아, 저희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문창훈 네, 목사님이 이 한 달 1독에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1독 학교를 만들고
0: 네,
1: 우리 아이들부터 강제적으로 다 성경을 한 달 1독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0: 네,
1: 저도 본의 아니게 아이들도 읽는데 제가 신학을 그때 공부하는 저 같은 경우는 또 앞장서서 같이 읽어야 되니까
0: 네,
1: 같이 한 달 1독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0: 야, 그 한 달에 1독이라는 거는 하루에 적어도 40장에서 50장을 봐야 되는 건데
1: 네,
0: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2시간도 그리고 3시간도 걸리고
1: 그렇죠,
0: 물론 빨라질 수도 있지만
1: 예, 예, 예.
0: 그거 어떻게 이렇게 10년 넘게 해오셨어요?
1: 아, 쉽지 않습니다.
0: 10년 해도 쉽지 않다.
1: 쉽지 않은데 일단은 벌금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벌금을 내지 뭐 돈이 있으면 이렇게 뭐 빠질 수 있겠지만
0: 네,
1: 돈이 없는 관계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날 그날 분량을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0: 야, 교회에서 서로 벌금을 매겨가면서 벌금 거두면 또 성교비로 내는 거 아니에요, 다?
1: 그렇습니다.
0: 야, 야,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금 넷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네네.
0: 그 위에 둘은 지금 아들들이고 밑에 둘은 딸들인데
1: 네네.
0: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 나이가 지금은 대학 제대하고
0: 네,
1: 25. 24, 그 다음에.
0: 네, 아빠는 아들 나이를 잘 몰라요.
1: 24, 21명. 21살.
0: 정장해 주셨어요.
1: 예.
0: 그 딸들은요?
1: 그리고 딸 고3, 한 네, 명은 중학교 2학년 그렇습니다.
0: 그럼 애들이 그럼 10년도 전부터 성경 1독을 해나가기 시작했으면.
1: 예, 예.
0: 이게 어른은 또 목사님, 부목사님이시니까 네, 담임 목사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데
1: 네,
0: 애들은 되게 힘들어 하지 않아요?
1: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아이들이 네, 그날 그날 읽는데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가
0: 네,
1: 초등학교 때
0: 네,
1: 그 성경책에다가 낙서를 해놓는데 나중에 네, 봤더니만은 에스겔이 너무하네.
0: 아, 에스겔서에다가.
1: 아, 예. 읽다 보면은.
0: 뭔 소리인지 모르지.
1: 저도 읽다 보면 에스겔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0: 아.
1: 너무 힘든 나머지 그걸 이제 그렇게 낙서한 걸 보면서
0: 네,
1: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에스겔이 너무 했네요.
1: 예, 예.
0: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거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억지로 숙제하듯이지만
1: 네네,
0: 읽어나가는 이 아이들이
1: 예예예,
0: 본인의 진로도 잘 찾고
1: 예예,
0: 예쁘게 잘 컸다면서요, 목사님.
1: 뭐 일단은 아이들이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책을 읽는 걸 좋아하게 됐고.
0: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1: 예, 예, 예.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진로 적성에 맞게끔 이렇게
0: 네,
1: 큰 아이는 영화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0: 네,
1: 둘째는 이제 유학을 통해 가지고 또 신학을 공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한 명 한 명 자기 비전을 또 발견하는 게 바로 또 성경을 읽을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개혁개정 성경을 읽히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애들 보기 쉬운 책이 아닌데 개혁개정을 이렇게 한 달에 1독씩 해내니 나머지 책들은 얼마나 쉽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런 효과가 또 있군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진로를 잘 찾아 나가고 했는데
1: 네네,
0: 정작 목사님은 성경 읽는 것이 10년을 봐도 뭔가 좀 재미라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감동이 없었던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늘 부담감 속에
1: 예예,
0: 숙제같이 읽었다 이렇게 솔직히 간증을
1: 예,
0: 보내주셨거든요.
1: 예예,
0: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1: 그 제가 성경 읽는 거를
0: 네,
1: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제가 청년부 아이들에게 제 솔직한 감정이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0: 네, 뭡니까?
1: 50시간 성경 1독을 이제 앞두고
0: 네,
1: 그날 첫날 시작하는 날 그날 따라 또 청년들 제가 좋아하는 볼링
0: 볼링 좋아하세요?
1: 대회를 잡은 거예요.
0: 아,
1: 그래 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0: 네,
1: 이렇게 제가 본의 아니게 말이 튀어나와 버린 게
0: 네,
1: 나도 볼링 치고 싶다. 나도 성경 읽는 것보다 볼링 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목사님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0: 네,
1: 제가 생각해보니까는 사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읽어야 돼서 읽는 거지
0: 네,

0: 내가 정말 즐기고 좋아하는 거는 볼링도 좋아하고요. 저는 아. 또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1: 요리 좋아하세요?
0: 그래서 음식하는 것만큼 제가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느냐. 이건 제가 뭐 성경 안 읽었다는 말이 아니라 네. 감정적으로 성경을 부담스러워하고 의무감으로 야. 읽었다. 이게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목사님 솔직한 간증이시네요. CCC 사역자를 그렇게 오래 하셨고 네네. 중국 선교도 하셨고 네네. 또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시면서도 네네. 한 달에 일동을 해오시면서도 네네. 아 솔직히 얘기하면 해야 돼서 하는 거지 네. 나에게 최우선은 아니었다.
0: 저는 사실은 좀 일을 좋아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일 중독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 컨택에는 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일을 많이 하는데 저희 네.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일하지 일을 그만해라. 성경 읽고 기도해라 이렇게 목사님 항상 그렇게 저에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긴 읽지만 제 마음속에는 활동하거나 네. 또 봉사하거나 네. 이런 데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1: 또 볼링 치거나
0: 아 볼링은 그렇게 자주 치진 않았지만 좋아는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을 모신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억지로라도 숙제하듯이 보면 반드시 성경 읽기가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무림고수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성경 보는 게 너무 좋아지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이 그냥 차올라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된 극적인 변화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방송 가족들이 궁금해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0: 아, 저희 컨터교회에서 네. 50시간 성경 읽독을 3월 8일부터 해가지고 5일 안에 그 안에 50시간을 해가지고 정해서 성경을 읽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자, 50시간 성경 읽독.
0: 네네네.
1: 50시간이면 일독이 되나요?
0: 아, 예, 충분합니다.
1: 충분해요?
0: 네네.
1: 와.
0: 예, 실제로 45시간 만에 성경을 다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1: 그럼 함께 했던 교인들하고.
0: 네네네.
1: 45시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낸 거예요?
0: 예, 맞습니다.
1: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0: 한 20명 정도 신청해가지고. 네. 앞에서 나레이터가 성경을 읽으면은 각자 따라서 그 소리나 중얼중얼 하면서 그 소리를 따라서 읽는 방식으로.
1: 아, 같이 읽는 거예요?
0: 예, 예.
1: 보통 다른 예. 통도관 가면은 앞에서 읽어주고 그냥 예. 눈으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0: 아, 예. 소리를 같이 내서 읽었습니다.
1: 전 교인이 참석한
0: 네네.
1: 분이.
0: 네네네.
1: 다 소리 내서 읽네요.
0: 네네네.
1: 그 나레이터는 누굽니까?
0: 아, 나레이터는 저와 어떤 집사님과 또 몇몇 분이 준비해가지고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1: 그 성경이.
0: 네네.
1: 45시간 만에 읽어질 수 있는 책이었네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1: 우리는 평일 석장, 주말 다섯 장에서 1년 1독하는 것이 성경이다.
0: 예, 예.
1: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 네네.
1: 45시간에 1독이 된다고요?
0: 예, 예.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네.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게 맞춰갖고 따라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네. 끝날 때쯤 돼서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걸 경험했었습니다.
1: 그러면은 아침 몇 시에 모여요?
0: 아침에 저희가 9시에 모여서 계속 이렇게 오전에도 읽고 오후에도 읽고 저녁까지 읽었습니다 그때는.
1: 그러면 아침에 모여서 자 창세기 1장입니다 하고 쭉 읽고 네네. 따라가면서 읽고
0: 네네네.
1: 밥 먹고 또 읽고
0: 예예.
1: 저녁 먹고 또 읽고
0: 예, 그렇습니다.
1: 그렇게 한 5일을 한 거네요.
0: 아 죄송합니다. 10시부터 시작했네요. 10시부터
1: 네.
0: 밤 한 9시까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1: 이야 엄청나다.
0: 네네.
1: 자는 시간만 빼고 성경만 보신 거네요.
0: 감사하게도 집사님 한 분이 네. 식사를 풀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네. 식사 간식을 잘 먹으면서 이렇게 네. 성경 읽는 데만 집중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5월 동안.
1: 근데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동안
0: 네네네.
1: 이게 뭐 잘 때도 말씀이 들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0: 아, 예, 제가 일독 전체가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갔는데
1: 네.
0: 계속해서 이 말씀의 멀미 같이.
1: 아, 말씀의 멀미.
0: 네, 그냥. 말씀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는데도 말씀이 들리고 귀에 네. 일어나도 들리고 하루 종일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1: 그런데 앞서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네네. 목사님께서
0: 예예.
1: 성경을 보는 중간에
0: 예예.
1: 큰 은혜를 체험하셨다고 들었어요.
0: 아, 예예.
1: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0: 처음에는 시간에 쫓기듯이 이렇게 나레이트를 해 나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제 시간이 너무 없는데
1: 네.
0: 좀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걸 같이 통으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거의 쉬지 않고 에스겔 같은 거를 통째로 읽어나가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감정이입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제 안에 굉장한 감동이 생기면서 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구나. 너무 좋은 편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 없는 거죠.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1: 네.
0: 아니면 뭐 나중에 읽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읽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본문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메시지라 이걸 알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1: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 저주 말씀도 있고
0: 예예.
1: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0: 아,
1: 하니까
0: 예예.
1: 무섭다 이렇게 느껴지는.

0: 근데 아, 하나님의 그 연애 편지로 느껴졌다고요?
1: 아, 하나님의 감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쩌면 그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럼 이전에도 성경은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네. 1년에 뭐 12독을 하신 분이니까. 네네네. 근데 소리내서 볼 때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건가요?
1: 예,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이게 나레이트가 되듯이 이렇게 성우처럼 그렇게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이입이 되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어허.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자유와 어떤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전에는 성경 읽는 것보다 다른 목회 활동이나 아니면 섬김, 봉사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우선적으로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아. 그래서 그날 분량을 억지로 채울 때가 많았는데
0: 성경을 먼저 본 게 아니고
1: 예예 예, 그럴 때가 많았죠.
0: 할 일 다 하고 예, 예. 마지막에 하기 예. 싫은 숙제 하는 것처럼 죄송한 예, 표현이지만
1: 예, 예 그럴 때가 많았죠.
0: 네.
1: 근데 이제 요 이제 50시간 일독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성경 읽고. 또 소리내서 읽고 또 본, 틈만 나면 본당에 가서 성경 읽고 야. 다른 교회 활동 일이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적게 보이고 그다음에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하는 그런 것 좀 습관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0: 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성경으로 바뀐 거네요.
1: 네네네.
0: 지금도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 연애 편지로 느껴지세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0: 그럼 지금도 소리내서 보시나요?
1: 예예예. 예, 예. 가능한 본당에서 소리내서 읽고 네. 또 성도들과 함께 같이 또 시간 내서 같이 읽기도 하고
0: 네.
1: 또 목사님도 같이 찾아와서 사역자 사무실에서 같이 또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0: 교육자들이
1: 예예.
0: 야, 그리고 요거 50시간 통독 이후에 네. 성도님들이 네네. 뭐 요일을 정해서 한 시간 반씩 두 시간씩
1: 예예.
0: 모여서 소리내서 읽기를 한다면서요?
1: 예예. 자발적으로 나와서 네, 그날 한 달 일독 분량을 소리내서 읽는데 아주 돌아가면서 다 낭독을 하고 같이 읽고 하는데 다 은혜 받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야, 이게 담임 목사님이 강요해서 시작된 모임이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아, 큰토교엔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계속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1: 예, 예.
0: 그리고 목사님께서 먼저 앞서서 나가서 소리내서 읽고
1: 네네.
0: 또 앉아계신 성도님들이 따라서 같이 읽고 이렇게 예, 예. 했는데
1: 예, 예.
0: 일반 성도님들도 앞에 나가서 막 인도 읽기 인도를 하면서
1: 예, 예, 예.
0: 은혜 체험한 분들이 많았다면서요.
1: 예예. 아, 예. 그때 처음에는 시간이 쫓겨서 사역자들이 주로 많이 읽고 또 전문 낭독하시는 분이 읽었는데
0: 네.
1: 다시 돌아가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나와서 다들 읽는데 너무 깊은 감동에 빠지기도 하고 뭐 한 집사님은 막 목소리가 막 격양대전으로 계속 올라가고
0: 계속 소리가 커져요.
1: 흥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사로잡는 그런 느낌을 성도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0: 이야. 그 소리내서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1: 읽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0: 네.
1: 갑자기 낭독을 멈추신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예.
0: 좀 그걸 보는 성도들도 또 은혜를 받고.
1: 아, 예, 예.
0: 야, 19명이 참석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이들 네, 포함해서.
1: 네네네. 네, 네.
0: 그 50시간 정확하게는 네. 45시간 만에 성경 1독을 끝낸 19명이면 많은 인원은 아니기도 한데.
1: 네네네. 네, 네.
0: 근데 그 인원들 가운데 또 간증이 많이 나왔다고요.
1: 아, 예. 뭐 기억나는 간증 중에 하나는
0: 네.
1: 우리 한 가족이 네. 어쨌든 공무원이신데 휴가를 내시고 온 가족이 아이들 초등학생 3명이 있는데
0: 네.
1: 같이 참여했는데요. 그 첫째 아이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안경을 벗으면은 거의 사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0: 많이
1: 어려운 그런 아이인데 말씀을 읽으면 눈이 좋아질 거다 이런 좀 확신이 들어가지고 성경 읽고 10분 후에 그냥 안경을 벗어버렸습니다.
0: 사물이 인식이 안 될 정도면 눈이 네. 많이 나쁜 건데요.
1: 예, 많이 나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드림 렌즈 같은 걸 교정하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0: 네.
1: 이걸 믿음으로 아예 안경을 안 쓰고 읽기 시작했는데
0: 렌즈도 빼고
1: 점점 잘 보이기 시작하고 시력이 밝아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가 뭐라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 렌즈로 하나님 말씀 렌즈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된다. 이런 눈이 확 밝아지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0: 눈이 좋아졌어요?
1: 예, 눈이 좋아지고 지금은 안경 벗고도 다 보이고 활동하는 그런
0: 게 바뀌었습니다. 그 일주일 안에, 5일 안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1: 아, 예, 뭐 시작하자마자 거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 놀랍네요.
1: 예, 네, 네.
0: 아, 성경을 소리내서 보면 눈이 좋아질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1: 예, 예, 예.
0: 또 그 집안에 또 아이들이 예. 더 있었나요?
1: 아, 예, 특히 막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는 마지막에 물론 이제 누워서 성경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이셔가지고.
0: 아, 그 막내 1학년짜리한테.
1: 예, 예. 보랏빛 비누방울이 온 교회 가득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빨간색 그 보라 이 비눗방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보라색을 다 몰아내고 온 교회 공간에 이렇게 보혈로 가득 차는 그런 아이

0: 한번 간증을 썼는데, 제가 자기가 성경, 유튜브를 보다가 주님 오시지 않을까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영상에 집중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 이 50시간 동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유튜브에도 몰입하지 않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몰입하고, 또 온 가족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렇게 확 변화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1: 아, 그분이 ADHD.
0: 네, 본인이 그런
1: 어려움이 좀 있던 분이었어요.
0: 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본인이 그 전체 교인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뭐 ADHD에 또 발작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성경 읽을 때 일어났습니다.
1: 이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일주일 또 2주일 또 한 달 지나면 옛날 생활로 돌아간 좀 아픈 추억들이 우리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간 성경을 하루 종일 이제 선포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아까 유튜브를 끊게 됐다는 그분이나 눈이 좋아졌다는 그 학생이나 그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0: 아,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계속 또 가정에서 같이 말씀을 읽는데 기존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오히려 가족이 다 같이 읽다 보니까 이제 점점 속도도 빨라졌다 이야기도 들었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가정은 또 계속 지금 화요일 목요일마다 나와서 같이 또 말씀을 읽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네요. 자, 우리 그 성경의 무림고수 단골 질문이에요. 눈으로 봐도 은혜가 되고 또 조그맣게 읍조려도 은혜가 되는데 지금 아까 목사님 교회에서는 점점 읽는 사람들이 격앙이 되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됐다고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읽어야 더 은혜가 많이 되는가요?
0: 뭐 일단은 소리 내서 중얼거려서 읽거나 눈을 읽어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또박또박 들리는 속도로 이렇게 좀 빨리 읽긴 하지만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성경에 더 몰입하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이 또 선포가 되니까 공간 자체도 가족들 안에서 또 교회 공간이든 어디든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마음에 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일어났던 성경을 선포해서 읽을 때 큰 소리 읽을 때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목사님이 해보시니까 눈으로 볼 때보다는 소리를 내는 게 낫고 약간 작게 읊조리는 것보다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게 낫군요. 근데 우리 생활에서 사실 뭐 집에서야 작은 방 들어가서 큰 소리로 할 수 있지만 그 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뭐 정 안 되면 차에 앉아서라도 읽고 들어가고 아니면은 좀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읽든지 하고 또 가족들 하고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중얼중얼 읽더라도 가능하다면 소리 내서 읽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읽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걸 통으로 보니까 더 은혜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우리는 읽는 분량이 있으니까 하루에 석장, 뭐 6장, 10장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가능하면 권별로 읽는 게 도움이 되나요?
0: 아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더 훨씬 더 가까이 전달되는 그런 역사대가 나타납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무림고수를 애청하시는 분들 댓글에 꼭 달리는 질문들이 어떤 분은 빨리 읽는 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막 천천히 읽는 게 좋다고 그러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방향이든 일단 읽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45시간 만에 성경 1독을 할 정도면 지금 엄청 빨리 읽어나간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고 집중이 되나요?
0: 가능하면 최고 속도로 그렇게 읽어나갔는데 오히려 천천히 읽을 때는 잡생각이 들거나 딴 데 집중이 분산될 수 있는데 오히려 집중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읽다 보니까 더 집중력도 올라가고 또 성경 전체 맥이 끊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장과 장이 넘어갈 때도 그냥 바로 이어서 읽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에 주는 성경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요. 우리는 마디마디 절절 또박또박 끊어서 읽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0: 원래 성경에 또 제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은 장이나 절이 이후에 붙여진 거고 원래 통으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리 내서 큰 소리로 빨리빨리 읽어나가면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더라. 그리고 아까 앞서 뭐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얘기했는데 이해가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말도 어렵고. 그래도 읽어나가는 게 도움이 되나요?
0: 그 아이들도 앞에 나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아이들도 자기들 속도로 이렇게 읽는데 굉장히 또 은혜롭게 잘 읽고요. 또 뭐 그 말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귀로 듣기만 하더라도 그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1: 그렇군요. 목사님 사실 뭐 CCC 사역이나 중국 선교사부터 해서 오랜 기간 복음 사역 해오셨는데 이번 성경 그 50시간 1독 이후에 네네. 목사님의 목회

0: 교관이 변화가 있었어요?
1: 아, 예. 일단은 저는 이제 교회 일이나 사역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너무 놀라운 게 마지막 날 성경을 급하게 읽고 있을 때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네. 잠시 화장실 간다고 내려왔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무료 상담소 그 내용을 보고 상담을 받으러 들어온 겁니다.
0: 아, 교회 앞에 무료 상담소라고 써 있어요?
1: 예, 예, 있죠. 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으니까. 저희 상담, 전문 상담가들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전도 차원에서 붙였는데 교회 이전 5년 동안 한 명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0: 아, 그 간판 붙이고?
1: 예, 예.
0: 한 명도 안 왔는데.
1: 한 명도 안 왔는데.
0: 하필이면 그 쉬는 시간에.
1: 뭐 10분 쉬는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네.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이걸 그만둘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또 본인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네. 이렇게 물어오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답은 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올라와서 요한복음을 읽을 차례니까 같이 성경을 읽자.
0: 아, 일단 앉아라.
1: 예.
0: 당황했겠는데요.
1: 예, 읽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친구도 좀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만나면서 점점 신앙적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또 네. 많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주시면서
0: 네.
1: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일,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내가 영혼은 얼마든지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감동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 야, 바꿔 말하면 네네. 말씀의 사역자가 더 집중을 하면
1: 예예.
0: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1: 예예.
0: 그러시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겠다.
1: 네, 저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0: 야, 그러네요. 네네. 5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오던 간판 보고 하필이면 뭐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1: 예예.
0: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일이 예. 보여서 일을 먼저 하고
1: 예예.
0: 성경은 나중에 보시던 분이
1: 예예.
0: 성경 중심으로 먼저 보면
1: 예예.
0: 영혼은 보내주신다.
1: 네, 맞습니다.
0: 오늘 뭐 여러 가지 감동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목사님, 아, 성경 읽기를 결단하는 분들이 또 여러 분 있을 거예요.
1: 네네.
0: 특히 이 방송 보시고 그렇다. 나도 소리내서 성경을 좀 보겠다. 소리내서 좀 빨리 힘줘서 한번 봐보겠다. 45시간이면 읽는 성경을 내가 그동안 못 봤구나. 이제 보겠다. 이 결단하시는 분들에게
1: 네네.
0: 목사님 쓰신 책
1: 예예.
0: 저출산 늪 탈출 전략 303 프로젝트
1: 예예.
0: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0권 가지고 오셨거든요. 아, 나는 이미 손자가 있는 권사님인데 나는 장로님인데 나는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또 자녀손들이 또 은혜 받고 세 명 이상
1: 네네.
0: 나을 수 있고
1: 할렐루야.
0: 30대 전에 결혼하고 30살 전에
1: 예예.
0: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샵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 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결단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분 추첨해서 목사님의 책 303 프로젝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귀한 선물 감사드립니다.
1: 아닙니다.
0: 네. 저희 방송 보시고 아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네네.
0: 그런 분들에게 어떤 권면 주시겠습니까?
1: 예,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길고 지루한 책 같은데 알고 보면 45시간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0: 네.
1: 저기 저희가 고향이 합천인데
0: 네.
1: 합천에는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그 8만 장의 그 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책을 하루 8시간씩 집중해서 네. 읽을 때 15년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게 방대하니까.
1: 네네네. 근데 성경은 집중해서 읽으면 하루 8시간씩 읽으면 충분히 5일 안에도 읽을 수 있고 45시간에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0: 네.
1: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모여서 읽고 또 같이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읽으면 더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저는 확 와닿네요.
1: 네네.
0: 8만 대장경을 매일 읽으려면 15년이 걸린다.
1: 15년 이상.
0: 성경은 45시간.
1: 네네.
0: 길게 잡아도 일주일 안에 보는 책이다.
1: 너무 감사하죠.
0: 결단하면 볼 수 있다.
1: 네네.
0: 아, 오늘 큰 도전이 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구역
1: 네네.
0: 다음 주부터 내가 한번 주일에 도전 주고 한번 봐야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네.
0: 자, 어떤 식으로 요거를 집중해서
1: 예.
0: 휴가를 낸다 아니면은
1: 예.
0: 뭐 연휴를 이용해서 본다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인 말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 예, 뭐 가능하면 소리 내서 혼자 읽기 힘들면 교회에서 모여서 읽거나 같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읽을 때 특히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장을 많이 줍니다.
0: 그렇죠.
1: 가능하면 핸드폰을 안 보이게 한다거나 네. 몸으로 한다거나 하고 집중해서 읽지 않

0: 그러면 중간중간에 연락이 오거나 또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1: 나가죠.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같이 모여서 읽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줄 생각됩니다.
1: 자, 앞에 나가서 읽는 사람은 뭐 30분, 1시간 이 정도씩만 하면 되나요?
0: 아, 네네. 그죠. 예, 예.
1: 더 짧게. 들어가면서 예, 나가서 이제 읽고.
0: 예, 그렇습니다.
1: 읽는 사람 속도에 맞춰 따라 읽고.
0: 네네네.
1: 이런 식으로 일주일이면 성경 1독을 할 수 있다.
0: 네네네.
1: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무림고수를 낳고 있는 놀라운 교회, 부산 근토교회 우리 수석 부목사님이신 이병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이번 주 성경의 무림고수 하루 당겨서 목요일에 방송해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나간 예, 무림고수편 다시 듣고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무림고수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마음 먹으면 일주일에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평생 동안 못 읽어내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약속 노트 10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0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 가운데 간절히 서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0: 국경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아니면 다른 생리학에서 욕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인데요. 피곤하면 좀 쉬어야 하고 오랜 시간 활동하면 잠을 자야 하고 또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무엇을 좀 먹어야 하는 기본적인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우리가 생존 욕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존 욕구가 아주 중요하지만 또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욕구를 갖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예절 바르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본인이 살아있는 것을 굉장히 체험하게 되고 또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욕구는 사람들이 점점 교육받을수록 지성을 갖게 될수록 더 나은 삶을 향한 욕구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 욕구나 좀 더 좋은 삶을 해서 더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성취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아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무엇을 이루어가는 자아 실현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욕구를 이해하는 뭐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툴이 있는데, 적절한 욕구는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시키죠. 좀더 활력 있게 행동하게 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또 선택하려는 것을 주는 일종의 원동력 또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거나 기대를 갖고, 어떤 단기적인 또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그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욕구 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국가나 다른 사회에 비해서 아주 강한 욕구는 성공 욕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가 자라나온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20세기 내내 21세기까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시대의 상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후에 50년대나 아니면 60년대, 뭐 이렇게 어려울 때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후진국 상황에서 태어난 제 또래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사실은 배불리 먹는 일입니다. 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왜 배고프지 않는 것. 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좀 입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좀더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의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3만 달러 시대를 얘기하는 선진국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국민 개인소득 1000달러, 우리가 뭐 몇백 달러에 머물러 있다가 1000달러를 저희가 70년대에 넘어설 때 대대적으로 온 나라가 다 환영했습니다. 국민소득 1000달러 넘었다고 우리가 다 거리로 나가서 뭐 어린아이로부터 교복 입고 나가서 뭐 퍼레이드 하기도 했고, 기념행사도 했고, 그게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말하자면 정말 전쟁과 식민지 시대에서 20세기에 자유를 얻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돋움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저녁에 수제비가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수제비가 먹고 싶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구제 밀가루를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던 시대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제가 때로 전문가가 되기를 원했던 건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할머님이 저녁에 수제비 먹을 때 많았는데요. 밀가루 반죽해서 저희 집은 이렇게 국자에다가 반죽을 놓은 다음에 젓가락으로 뜨셨어요. 손으로 뜬 게 아니고. 그래서 가끔 수제비집에 가면 손수제비가 있는데 맛이 안 나요. 젓가락으로 떼서 약간 기는 게뚝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해서 시도했는데 어릴 때는 성공해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게 반죽을 적당하게 해서 젓가락으로 떼어줄 만큼하고, 젓가락으로 너무 크게 뜨면 들리고 얇게 뜨면 또 맛이 없어요. 적당하게 통통해야 돼요. 감자튀김을 먹을 때 저는 그 수제비 가락을 생각합니다. 아, 요 정도면 되겠다. 요즘엔 기회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늘 배불리 먹는 아이들이니까 성공해서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 혹은 1900년대,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지금 뭐 30 무렵 또 20대, 10대들은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성공이죠. 자유함을 얻는 거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건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사실은 편하게 사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사는 것. 그러면 내가 성공해서 편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눈으로 보면 뭐 행복한 인생,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시편에서 제시하는 복 있는 인생하고 같은 가격일까, 등가가 될까, 수학기호를 하면 두 개 있는 이퀄이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뭐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갖고 편하게 사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평생을 교회에서 지내고 그냥 편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과연 그리스도인 성공일까? 저는 이 질문을 여기 붙잡고 씨름하시면 좋겠어요. 성공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여전히 한국 사회가 원하는 대로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타고 뭐 자기 사고 싶은 대로 살고 자유를 얻고 또 요즘에 뭐다 여행 가기를 원하니까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 여행 가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안 해도 제 나이쯤 들어서 인생이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그 분야에서 큰 성공은 못 거둬도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직업이 편해지고 인생이 편해지고 생활이 편해지면 첫째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정신의 병이 옵니다.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이 오면 육체의 병이 오고요. 복합적으로 신앙의 병이 들어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압니다. 조금 분주하게 살면 병들 새가 없어서 그냥 갑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도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면서 갑니다.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하면 이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단 한국말로 쓰인 문자 그대로 그냥 뭐 좀 긴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초등학생처럼 읽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문자가 의미하는 문자가 만들고자 하는 추상적인 생각이 또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 점을 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도 우리 삶에 편하지 않은 상황,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좀 성숙해지고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성숙한 어떤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저희가 기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여론을 선도하거나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업가 중에 새로 생긴 기업들 혹은 새로 생긴 상품이나 개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인용하고 생각하는 틀을 만든 사람이 20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활동했던 피터 드러커입니다. 기업 경영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50년대부터 꾸준히 얘기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현재 시대를 이끌어가는 키워드를 피터 드러커의 24권쯤 되는 책에서 대부분 얘기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포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시대를 했던 IBM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의 부흥과 쇠락을 연구하면서 기업이 성공을 거둔 후에 평안하게 성공에 취해 있으면 곧바로 기업이 쇠퇴하는 것, 맞으면 망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지적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난 데는 그 원인이 성공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실패하는 원인이 지금 혹은 이미 거둔 성공 안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이 이론을 본받아서 여러 소위 말해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공 안에 실패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법칙이고 창조하신 원칙 같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성공을 주실 때 성공 밑에 실패 인자 DNA를 같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곧바로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하는 그러한 일이 많고 기업도 똑같은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교만은 망하는 것,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난 이렇게 수고했어, 이렇게 노력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연히 거둔 성공이 사실 많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것은 지금 AI 시대가 빨리 열리면서 우연히 거둔 성공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우연히 성공할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망하는 것에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데 지름길이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자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뭐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하면 3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성하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철과 강조한 것은 성공에 취한 순간 취해 있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곧바로 이노베이션 하라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혁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혁신은 변화보다 훨씬 더 센 단어입니다. 의미가 센 단어입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기업경영이나 국가경영이나 개인 관리에 피터 드러커가 쓴 것이 벌써 40년 되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모든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이노베이터가 돼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피터 드러커의 이론에 옷 입어서 힘 입어서 기대어서 쓴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 제가 이사회에서 이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은 결국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구교, 캐톨릭에 이르고 캐톨릭에서 종교개혁 시대에 신교, 개신교를 이어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신앙, 개신교 신앙 위에 서 있는데요. 저는 바울사도가 행한 일을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래되고 낡고 굳어진 유대교를 학문적으로는 주데이즘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어낸 이노베이터입니다. 말하자면 현대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현대 기업 경영의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바울은 유대교를 혁신시킨 이노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그 당시에 이제 와인이 생산되잖아요. 새 포도주를 잘 보관하려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죠.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낡은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셔도 낡은 부대에 넣었다가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가죽 부대도 아주 못 쓰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주시는 분입니다.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 용어로 이노베이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업을 연구했던 피터 드러커가 한 이야기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실력,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보다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성공하면 그냥 유지할 수 있지만 내 능력과 재능과 수고는 요만큼인데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뭐 대박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실패의 인자가 그 안에 있고 그것이 작동해서 결국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런 예외적인 성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적인 성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물론 있긴 있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바울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지켰던 원칙,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망가질까요?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이 이 원칙을 지켜서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하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 삶을 귀하게 여기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대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크게 일합니다. 말로만 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나온 바울의 교회 공동체의 원칙 하나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편하게 사는 삶에 사실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 안에 실패의 DNA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성서적인 교훈으로 바꾸면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해서 편하게 사는 삶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함정이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정을 피하기도 하고 함정에 빠졌어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믿음이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성공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성공의 욕구를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공하려는 욕구를 가장 잘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회든 어떤 문화권이든 어느 시든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은 자기가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직업만큼의 성공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족 중심의 사회가 되고요. 한국이 지금 그게 고착화되어가는 말하자면 정착 단계를 지나서 거의 오래된 관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편하게 사는 삶, 아주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한 인생은 편리함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면 과연 그게 잘 사는 인생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여름에 씨름하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사는 삶과 잘 사는 삶, 이것이 과연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바울의 삶을 예로 들어서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바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편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또 그의 글들, 신약성서의 서신서들을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제 정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사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올 때 편하게 사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되었든 그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되었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성경의 요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이고 교회 공동체의 요구는 아닌가.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는 뭐 로마 제국의 시대죠. 로마 제국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국 어디에서나 우대받는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체포나 재판을 로마 밖에서는 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로마의 법정에서만 그를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면책특권이죠. 그는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얼마나 성공 욕구가 강했든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으로 키웠고 그가 나이 들었을 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토라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랍비의 문화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과 토라, 유대이즘이라고, 주대이즘이라고 불리는 유대주의, 유대교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시민권도 획득할 수 있었고 또 그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도 있었고 그의 활동을 후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젊은 시절에 이미 유대교의 젊은 리더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어나 헬라 문화 또 히브리어나 히브리 문화나 아람어에 정통했기 때문에 평생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저는 간주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아주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민의 눈에는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해서 편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믿음에

0: 눈이 열린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아, 바울을 좀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을 본받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하자면 따라가고자 하는 욕구를 아주 거룩한 욕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아주 도전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그리스도로 살았는데 그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2000년의 시대를 뛰어넘어 지구의 절반을 뛰어넘어 지금 한국에서 바울처럼 살기를 원했다면 그의 삶은 잘 살았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귀히 쓰실까요?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뭐 영어를 쓰든 스페인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일본어를 쓰든 우리와 문화적으로 인종으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 삶을 향하여 전심전력했다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나 그의 제자들에게도 전심전력하여 이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바울의 삶은 제가 지금 표현한 가치로 보면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삶이 로마 제국의 기준으로 성공한 삶이 아니고 편한 삶이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좀 본받고 싶고 따라갈 만한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잘 믿는 훈련된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가고자 한다면 너무 잘 산 삶이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로마의 시민권도, 랍비의 제자인 것도, 정통 유대인이면서 열심히 섬기던 것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어렵게 살았고 맞기도 했고 감옥에도 갇히고 도망다녔고 굶기도 많이 했지만 스스로의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인생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까요? 저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따라 하고 싶은 삶, 본받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귀히 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부모 세대, 장년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도전받고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뒤따라서 똑같은 삶에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학교에 탁자 안에서 강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뭐 설교나 아니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받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의 사회적인 관계를 초월해서 좀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따라가고 싶은 사람으로 뭐 제가 서지표 선생님 말씀도 해드렸고 유일한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그런
1: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둔산성광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486-9196, 042-486-9196번 둔산성광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조차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되고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2: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다니는 그 모든 순간에 아 맞다 나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입가에 뭔가 미소가 싹 지어지면서 가슴 한켠이 딱 이렇게 갑옷 입은 느낌? 나 조금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소리. 오늘은 성혜은 전파선교사님을 만납니다.
2: 아, 네.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성혜은 집사라고 하고요. 학원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시 강사입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때 검정고시 준비를 하셨어요. 향토학교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학교를 나온 학생들까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장소였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기에서 패스를 하시면서 제가 대학을 가면서 저희 엄마가 졸업하신 향토학교에 가서 나도 봉사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받았던 그 마음들이 굉장히 아직도 크게 진하게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직업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작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굉장히 큰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낀 하나의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교 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 직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3: 입시 강사께 꼭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국어 과목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2: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지 글을 많이 써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아이가 영상을 보는 거, 자동적으로 영상을 보고 소리가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글로 된 글자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주라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떤 글이든 상관이 없어요. 잡지든 신문이든 아니면 교과서 내용이든 문제에 있는 지문이든 뭐든 간에 읽고 이 지문을 통해서 너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지를 적어서 메모지 붙여서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사진 찍어서 보내도록 하거든요. 글이 있으면 그 글을 흥미롭게 읽으려는 자세를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읽어야 해가 아니라 이 글을 읽으면 너가 알 수 있는 지식들이 훨씬 더 많아져. 재밌는 이야기거리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독해를 하는 태도 자체가 더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3: 학원 강사라는 일의 특성상 성 집사님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끄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2: 극동방송을 듣고 이제 운전대를 잡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형식상의 기도도 아니었고 그냥 푸념하듯이 어리광 부리듯이 그냥 혼잣말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주일날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푸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또 여느 때처럼 집에 갔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번 달 시간표를 정비할 때 예배 시간을 싹 빼주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뺀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짜지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지금까지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구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마음을 먼저 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 참 오랜만에 찾은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성 집사님에게 주셨을까요?
2: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맨 앞자리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앉자마자 이제 막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오는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냥 뭔가 내 몸을 온전히 싹 다 감싸는 듯한 이불, 솜니불이 와서 싹 다 이렇게 안기는 제 몸이 그 안에 안기는 느낌이 들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의교 괜찮아. 이제라도 왔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 마스크에 눈물이 절반 정도는 흠뻑 젖어서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3: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성혜은 집사님은 전파선

0: 선교사임이 자랑스럽습니다.
1: 아 맞다, 나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입가에 뭔가 미소가 싹 지어지면서 가슴 한켠이 딱 이렇게 갑옷 입은 느낌? 나 조금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상황이 허락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는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돕고 또 동역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이 계시기에 지금 이 시간도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소리가 극동방송을 통해 온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소중한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엄마, 엄마 딸 태은이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교회로 인도해줬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알게 됐어. 아무리 내가 엄마를 속죄기고 힘들게 해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뿌려서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끌어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내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에 문득문득 더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 나는 내 딸한테 엄마처럼 기도로서 무장해주는 그런 엄마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앞으로라도 엄마 본받아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면서 더 많이 노력할게. 엄마 지금까지 진짜 고맙고 사랑해.
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성혜은 집사님이 이 감사의 마음을 방송가족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 너무 힘들다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지금 너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고 네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고 너의 입으로 너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이 순간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해주곤 해요. 근데 가끔 어른들도 살면서 그런 부분을 망각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조차도 그렇고. 근데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한 번 더 내가 지금 내 심장으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한 번 더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1: 복소리. 오늘은 성혜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국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 국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송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송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해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 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자활시설 야곱의 집에서 오는 6월 14일 주일 낮 12시 제2회 건물 마련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재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해진 야곱의 집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0: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실 분은 야곱의 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한결같은 친구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틀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정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집사님은 병원이라는 곳을 제가 자주 가시는 것 같은 생각 들긴 하는데.
0: 네.
1: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시진 않으시죠?
0: 아, 그렇죠. 네.
1: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유가 수술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마음이 꺼려질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나는 그 특유의 소독약 냄새를 꺼린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 수술실 냄새라고 하면 더 싫겠죠?
1: 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술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픈 부위를 그대로 두면 더 큰 병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부위를 도려내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정은 결국 우리 건강을 되찾게 하는 희망의 손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1: 네네.
0: 때때로 우리 삶에 고통이 주어지지만 그 징계는 결코 심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돌이키고 살리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인 셈이죠.
1: 아,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